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강, 노랑, 파랑, 자연의 조화로움이 향기로 되어 우리를 반기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참 신비함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이란 그 속에서 사랑을, 꿈을, 희망을 피워가는데요. 우리는 산 너머의 꿈과 희망을 품고 서로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흥겨운 멜로디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우리네 일상을 돌아보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마영주 씨가 부른 노래 내 고향 강천마을을 보내드립니다.

방실방실 웃는 하얀 백도라지 꽃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데요. 열렬한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뜨거운 열정은 신신을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요? 하남성 정주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진영 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되는데 이제야 마음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간 수많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노력한 보람이 성과를 이루고 있어 기쁘다면서 이 기쁨을 온 가족이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강진영 씨가 더욱 큰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노래 오얏나무를 보내드립니다.

0: 한들한들 춤추는 하얀 나비는 꽃과 환상적으로 어울려 자연을 수놓고 있습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춤추는 하얀 나비.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우리네 마음도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청년 왕청진이 살고 있는 최한성 아버님은 아내와 부부로 맺은 지 이젠 50년이 된답니다. 그간 잦은 다툼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해주고 받들어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곁에서 잘 따라준 아내가 고맙다면서 재미나는 소품 값속에 든 사람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제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집에서 스스로 사원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0: 어쩌왔니?
1: 야, 오늘 동창만이 한다는데야 난 챙중 노랑 내라 새끼니.
0: 왜라 니 동창만이 한다고?
1: 어머 어디를 갔댔니?
0: 오, 내 이거 살라 갔댔다. 용접하라 니 보게? 이 봐라.
1: 집에서 하는 싸움 나오스.
0: 어야 정말 야 미안하다 빨리 가자. 오 이게 완전 메시야.
1: 저 그런데 내 못 가겠다.
0: 어째? 저 우리 남편 이제야.
1: 응.
0: 밤만 되면 나를 이렇게 바깥에 못 나가게 한단 말이다.
1: 어째?
0: 어째 그런가? 옛날부터 여자고 질그릇은 이래 내 더블라 시작하면 꿈이 쭉 간다제야. 내 아무리 이 집에서 이렇게 냥냥 거래도 여거지 왔다 못 나간단 말이다.
1: 야!
0: 지금이야 어디 그런 데다 같이 사는 여자이니? 야, 어찌다 한 동산만에 내 가겠니? 아이 가겠니?
1: 글쎄 갔으면 좋겠는데 글쎄 우리
0: 니 정말 가지? 응?
1: 글쎄
0: 야, 너네 남편은 그래 제대 딱딱 들어오니?
1: 어? 12시 전에 딱딱 돌아온다?
0: 뭐? 12시? 야야 자기는 그리 늦게 들어오면서 너는 야 못 나가나게 한단 말이야? 살렸다.
1: 아이 저 아이 된다 이렇게 가면 남자도 둘이 같이 이랜다 말이다. 더군다나 아이 된다 뭐.
0: 야, 간다. 정말 가지요?
1: 응.
0: 그럼 난 간다. 저야 미호가 니 어찌 우리 나그네를 좀 이렇게 얼레래. 너네 남편 얼리라고. 너네 남편 그래다가 내한테 말하나 뭐 어찌
1: 감성에
0: 전화 받고.
1: 예. 아 예. 예 싸웠습니다 예. 예? 지금 집으로 오는 중이라고?
0: 야 집으로 오는 중이라고?
1: 아이저 언어를 이렇게 마장이라 넣을 데 없으니까. 예? 지금 오는 길이라고? 아 예.
0: 야,
1: 야 지금 집으로 온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니?
0: 그래 우리 어디서 내 자고 마장이야.
1: 아니 된다 그렇게 가면 아니 된다. 야 이게 무슨 방법이 없니?
0: 야 너 집에 정말 가게?
1: 정말 못 가겠다.
0: 그럼 난 정말 간다. 야, 저 미호가!
1: 야, 아니, 저 우리 나그네 올려라.
0: 너네 남편 그래다 니한테 바람 어찌게? 응?
1: 야, 아이, 무슨 소리하니? 지금 남이 속다 죽겠다. 내 자꾸만 이래. 야, 정말 신이 지나, 이거 논다, 야.
0: 야, 옳다, 옳다.
1: 역시 니 머리 안 하는 좋다. 이거 우리 그 밑에 상승 짓을 기다려. 내보다 전화, 기다려.
0: 잘 들어라. 기다려라.
2: 나와서.
1: 어찌 오늘 일이 지기 왔습니까?
2: 사우나 같은 데서 하는 거 보자고.
1: 예, 용서했습니다.
0: 빨리 하시오.
2: 내가 더 싸워서 당신 알아서.
1: 야, 당신 배워자야 나도 하지. 어쩌니 그 사우나 방에 가지 말고 술판만 끝나면 집으로 꺾어져서. 예?
2: 뭐 남자들이 사우나 가는 게 진짜 사우나 나라 간 줄 알아?
1: 그래 뭐 어찌 갈까?
2: 술 깨러 가는 게지.
1: 글쎄 그래 가서 돈 팔지 말고 집을 꺾어져라 말입니다. 빨리 하셔.
2: 당신 나라 하.
1: 너무 먼저 이렇게 사시 친 다음에 나도 이렇게 사시 고.
2: 이 여자 오늘이 예사 같냐고.
1: 빨리 벗으셔.
2: 어? 자 그러면 하지. 가자. 자.
1: 예.
2: 괜찮겠다. 자.
1: 아, 그 빠지니 입고 들어갑니까?
2: 아, 이 수단 사람 앞에서 벗고 들어가는 거. 들어가서 벗지. 웃다 그래.
1: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2: 들어가자마자 좋은지 어떻게 하고 좀 있어야 알지. 자, 됐어.
1: 시원할 겠네.
2: 야, 어딜 가?
1: 저, 예, 오늘 우리 동창만을 한답니다.
2: 무스가? 동창만을?
1: 예.
2: 가지마.
1: 내가 갔다가

0: 지금 동창 만나는 게 무슨 일이죠?
1: 뭐니까?
0: 빈상석이 가로케요.
1: 빈상석 가로케?
0: 제일 허물이 없는 게 동창들이지.
1: 예?
0: 기러기 때문에 지금 동창 만나는 게 무슨 일, 대명사 무슨 일이죠? 빈상석이 가로케란 말이야.
1: 장환 내가 저 카드 찍고 가겠어. 내가 간다고 했는데.
0: 간다는 게 중요한가? 가는 게 중요하지. 가지마.
1: 아, 내다. 아, 지금 둘 안 치고 삼는다.
0: 누구야?
1: 공사입니다.
0: 공사?
1: 네.
0: 그 전화 가서.
1: 야, 웃긴다.
0: 아하.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 용나이 동사이 되는 분입니까? 예, 내 용나이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 저 오늘 동창만회 한다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지금 못 가겠답니다.
1: 내 언니 아파!
2: 그치 좀 찍혀.
0: 예, 글쎄 딱히 어디 아프겠다는 건 지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신경, 소화교통, 방광불량 바깥까지 다 아프다는데 정말 딱히 모르겠습니다. 예? 글쎄 나도 어찌다 하는 동창만회를 가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근데 본이 딱 못 가겠다기 내는 어찌겠습니까? 예? 하하, 글쎄 이게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이게 내 가지 말라서 못 가는 것처럼 정말 이게 딱 한다. 예?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동창만회를 잘 놓으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아이 내 어디?
0: 아하!
1: 영 시원하지 예? 영 시원하지 예? 영 시원하지 예? 영 시원하지 예? 빨리 좀 영 시원하지 예?
0: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1: 우리 남편이다. 우리 동사입니다.
0: 예.
1: 영란이 남편입니다.
0: 예.
1: 저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영란 말하는 게 영란이 남편 영란이를 영 잘 맞춰준답니다.
0: 아니 무슨 말씀.
1: 비빔지도 사주고 사우나도 사주고 예. 우리 동창들 가운데서 영란이 아마도 제일 신진 팔만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 우리 가겠습니다 예.
0: 아 여보 자, 내 바지 바지
1: 바지 아 여보 바지
0: 그래서 가기만 봐 그저
1: 혼난다 이렇다 아무도 없음 일 있을까
0: 아 여보
1: 언제 그럴까
0: 그럼 저 지갑에서 한 200원 가줄까?
1: 나는 돈까지 줄까?
0: 아 여보!
1: 어찌 그랬어?
0: 저 밥은?
1: 아 동창만이 밥이 없을까 봐 그러니까 이랬을까 근심하셔
0: 아 여보!
1: 아,
0: 저
1: 언제 그럴까?
0: 저 여자는 어째 자꾸만 다른 얘기 맺어낸다니 먼저 가라고 하란 말이야
1: 야 미호가 너를 먼저 가란단다 나는 후에 간단다 야 미호가 그 집을 못 찾는다 그런 의미 뭔가 정도 아 찾았다 야
0: 아 여보 가서 술로 작게 먹고 밥은 많이 먹어요
1: 예! 근심 마셔!
0: 아 여보! 정탕만 해가서요. 오래 오래 늦도록까지 놀다 오냐? 야, 결국은 내 값 속에 들었구나.

0: 장촌시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자아소개 부탁드립니다.
2: 예, 네, 저는 장촌시 저승석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3: 저는 장촌시 저승석 중학교에서 있는 교원입니다.
1: 네, 그래요. 장촌시 저승석 중학교 하면 저승석 학생들이 많은가요?
2: 예, 네, 대부분 학생들이 저승석이에요.
1: 아, 그래요?
2: 예.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저승석들이 후대 양성을 위해서 제 나름 힘쓰고 있어요.
1: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요청 한마당 프로에 어떤 노래를 요청하고 싶으신가요?
3: 저승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타향의 봄을 요청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김철학 씨는 요즘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청년 전교렌진에 계시는 아버지 김국봉 씨와 어머니 최희진 씨에게 노래 한 곡 요청해봤습니다. 김국봉 아버님은 현재 완강한 의지로 병마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최희진 어머님은 남편의 병시종을 들면서 묵묵히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답니다. 김철학 씨는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그리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그날을 기대하면서 현재 열심히 일해가고 있답니다. 네, 그럼 김철학 씨의 부모님께서 아들의 효도를 듬뿍 받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별들의 인연을 보내주세요.

우리들을 반기는 꽃들의 표정에는 사랑스러움과 상냥함이 가득합니다. 꽃 한 송이가 그윽한 향을 낼 수 있는가 하면 멋진 어울림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향은 어울림이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 모두 일상에 파묻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 서로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간다면 삶이 더욱 다채롭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의 삶이 어울림 속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신나는 노래 한 곡으로 오늘 여성 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박현준밥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좋은 아침입니다. 서로 생각나는 사람으로 아침을 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 이미지 속에 담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서로 생각나는 사람으로 아침을 엽니다. 서로 생각나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네, 어김없이 우리 여성클럽 유채그룹의 발도장을 찍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작품을 남긴 작가는 누군지 잘 아시나요? 바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괴테의 어머니에겐 특별한 독서 교육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책은 클라이맥스까지만 읽어줄 것. 내용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책을 덮고 결말은 아들이 상상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인류학자들은 인간이란 동물들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된 건 상상력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작품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을 상상력이라고 꼽는데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최고 5배 체중 감량 효과가 있으며 긍정적인 상상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10년, 20년 후에 곱게 익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노래 가사가 참 좋아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폼나게 멋지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상력의 힘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얘기를 드렸는데요. 기분 좋은 상상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상상으로 더욱 멋진 인생 가꾸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성클럽에서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연서 작가님의 글 성장통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는데요. 박현준맘님께서 오늘 노래를 들으니 기분도 좋고 흥이 나서 춤도 추고 싶네요. 그래요.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생방송실에 앉아서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왠지 쭉 더 듣고 싶은 마음. 아, 그렇지만 또 방송을 진행해야 하니까 네, 여기에서 잠시 멈췄는데요.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흥이 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더우 천국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늘 고맙습니다.

성장통 연서. 작년 새 학기가 시작되던 날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그번 학기에 가르치게 될 아이들의 자료를 살펴봤다. 요즘 아이들의 이름에 생소한 한자가 많아 수업 시간에 자칫 이름을 잘못 부르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에 미리 익혀둬야 했다. 그때 눈에 익은 한 아이의 사진이 안겨왔다. 사진을 눈여겨보며 이름을 재차 확인해 보니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가 맞았다. 바로 시고모의 손녀였다. 오래전에 손녀를 발해주러 공항에 나갔던 시고모가 돌아와 눈물을 펑펑 쏟았다. 다름 아니라 헤어질 때 손녀가 한 손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은 시고모한테 뻗으면서 잡아달라며 발버둥 쳤던 것이다. 부모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아이는 제가 하는 엄마 따라 그렇게 바다 건너 먼 곳으로 떠나게 됐다. 할머니! 라고 목 놓아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흩어졌고 결국 문이 닫히며 모든 것이 끊어졌다. 그 후로 시고모는 아이의 기별을 수소문하기 위해 전 사돈댁에 전화를 몇 번이나 쳐봤지만 잘 있다는 대답만 해줄 뿐

바쁜 다들 말을 아꼈다. 시고모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이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살아왔다. 가끔 설 명절에 큰 집에 모일 때면 시고모는 누구보다 맥주를 많이 마셨다. 그리고 솔기운을 빌어 손녀를 외우며 눈물을 떨궜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렇게 외국에 있는 줄 알고 있던 아이가 떡하니 내 앞에 나타나니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다. 매정하게 연을 끊고 앵돌아져 갔으면 보란듯이 잘 살 것이지.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아이의 엄마를 많이 원망했다. 다시는 안 오겠다던 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십중팔구 말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것이다. 안 좋은 예감이 커져가며 머릿속이 복잡해났다. 아이에게 사연을 물어봐야겠는데 설 명절에만 보던 나를 알아볼지, 알아본다 해도 과연 나에게 마음을 열지가 미지수였다. 그리고 시고모도 마음에 걸렸다. 손녀와 이별한 슬픔으로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못해가는 시고모한테 이 이야기를 꺼낸다면 노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노인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닌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수업을 하러 교실 쪽으로 걸어가는 내내 머릿속으로 아이와 재회할 장면을 그려봤다. 나는 교단에 올라서서 학급 아이들을 쭉 둘러봤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던 순간 나는 그 아이가 나를 알아봤다는 걸 확신했다.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고 얼굴에는 옅은 웃음이 번졌다. 나는 아이를 보고 머리를 끄덕였다. 수업 중에 그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시선이 마주치자 아이는 급히 눈길을 교과서에 옮겨갔다. 명절에나 한 번씩 보던 숙모를 용케 알아보고 눈길을 주는 그 아이가 고마워났다. 화학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우르르 일어났다. 나는 친구들 틈에 끼어 복도로 나가는 그 아이를 불러세워 사무실 쪽으로 데리고 갔다. 선생님, 그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어릴 적 애된 목소리와는 사뭇 달리 사춘기를 지나온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작은 숙모 기억하지?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아니 작은 숙모, 저 다시 돌아왔어요. 아예 돌아왔어요라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를 앉혀놓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듣고 싶었지만 다음 수업이 기다리고 있어 전화번호를 건네주고 교실로 보냈다. 그날 나는 온 하루 무슨 정신으로 보냈는지 모른다. 마음 한켠이 알알해 나면서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혔다. 집에 돌아와 시부모님께 낮의 일을 말씀드렸더니 말없이 밥을 드시던 시아버지가 수저를 놓고 방에 들어가 시고모한테 전화를 걸었다. 누나 손녀가 돌아왔다고. 이젠 다 같이 힘을 모아 그 아이를 다시는 잃지 말자고 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며칠 뒤 우리 집에서 다들 모이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손녀 생각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시고모를 대신해 아이가 좋아하던 음식 몇 가지를 해놓았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시고모는 진작에 대문 입구에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를 보자마자 아이고 내가 왔구나 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도 오랜만에 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너무 이른 나이에 가족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아이다. 할머니를 마주하는 순간 오랫동안 참아왔던 그리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듯 아이는 서럽게 울었다. 시고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한테 왔으면 됐다 됐어. 어서 어서 들어가자. 라고 말했다. 짧은 대화 속에 못 보고 살았던 지난 시간의 빈틈을 채우려는 애틋함이 묻어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조용해진 거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무거운 침묵을 깨려 애를 썼다. 그때 시고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는 잘 있니? 아이는 엄마라는 소리에 고개를 푹 숙이렸다. 한참 뒤 엄마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가 지인들의 돈을 꿔서 가게를 차렸는데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고 빚을 갚기 위해 외할머니한테 자기를 맡기고 다시 출국했다고 한다. 아이가 돌아온 지는 몇 달이 됐다. 그 사이 아빠가 보고 싶었고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났지만 찾아뵙고 싶어도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이모가 싫어할까봐 꾹꾹 자고 한다. 아이의 어른스러운 모습이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부모의 이별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맑은 눈빛을 잃지 않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와 천만 다행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가족은 원래 이런 것이니까.

금방 연서 작가님의 작품 성장통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알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래 아파트였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이 노래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이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던 건 소학교 때쯤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반에 어느 친구가 이 아파트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갖고 있어서 우리 반 아이들이 네 그때 그 테이프를 다시 녹음해서 네 서로 나누어 가졌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 어른들의 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어린 나이에 이 노래가 너무 흥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도 역시나 흥이 나는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박정금님께서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김혜영 가수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싸 내 사랑.

네, 김혜영 가수의 특유의 목소리가 참 매력적이죠. 거기에 신나는 멜로디까지 더해진 노래 아싸 내 사랑 보내드렸는데요. 이어서 더욱 신나는 노래 진성 가수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멋진 인생, 우리 가족분들의 인생도 멋진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기분 좋은 노래와 함께 오늘의 행복한 문학 문을 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씩씩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성장을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네, 아주 오래된 노래라는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인생은 7, 80년, 길어야 100년이라고들 얘기하지만 이건 사실 잘못된 정보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이며 인류 역사는 곧 나의 역사다. 어떤 경우든 큰 순환 안에서 작은 순환은 계속 반복되며 성장을 지속하는 사람은 점차 좋은 것과 나쁜 것, 단 것과 쓴 것을 초월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간다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자란다고 해서 정신이 함께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인생의 쓴맛과 단맛의 순환과 반복 속에 조금씩 해탈의 경지에 이르며 비로소 좋은 것, 나쁜 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성장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도 성장을 지속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로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좋은 글로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오늘은 김정순님의 수기, 아픔에 대한 단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픔에 대한 단상. 김정순. 몸이 아파서 줄곧 정사해오던 교원직을 한 달 사이에 접었다. 매일 집에 눌러앉아서 하는 일이 밥을 해먹고 집안을 거두고 빨래를 하고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게 전부다. 날마다 아침 일찍 출근하다가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 정서가 절약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내 삶의 패턴이 바뀐 근원은 몸이 아픈 데서 비롯됐고 아픔에 대해 뭔가를 적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누구나 살면서 아픔을 겪게 되고 평생 아픔 없이 사는 이는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아픔을 두 가지 측면으로 리해한다. 한 가지는 생리상의 아픔, 즉 흔히 말하는 육체상의 고통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심리상의 아픔, 즉 욕망과 정서에서 기인되는 바라는 걸 얻을 수 없을 때 느끼는 고통이라고 본다. 내 나이 50을 넘어서면서부터 특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기 시작해서부터 아픔과 고통을 자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됐다. 먼저 육체적인 아픔에 대해 말해보겠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고 자주 병원을 찾지 않으면 안 됐다.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인 고통은 더욱 잦아진다. 어려서부터 신체 소질이 찬 사람에게는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육체적인 아픔은 약물 치료, 운동, 식이요법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 나는 몇 달 전에 류행성 독감에 걸려 근 20여일을 꼼짝 못하고 누워서 알았다. 고열로 몸은 불덩이가 됐고 환각도 생기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그저 집에 있는 약을 먹고 버텼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지푸둥하고 머릿속에는 자꾸 안 좋은 생각들이 들었다. 약을 먹고 육체적 고통은 물리쳤지만 정신적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울적한 기분으로 따분하게 시간을 보냈다. 눈앞에는 가르쳤던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괴로웠다.

금년 초에 2년 반 동안 함께해온 학생들을 대학 입시장에 들여보내지도 못한 채 학교를 떠나게 된 게 나에겐 크나큰 유감이다. 반년만 있으면 원만하게 아이들을 졸업시킬 수 있었는데 뜻밖의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부득불 아쉬운 대로 정든 교단을 영영 떠나지 않으면 안 됐다.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 남들은 30여 년이나 교직 생활을 했는데 질리지도 않느냐고 하지만 교단에 대한 애착은 쉽게 가셔지지 않는다. 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수십 년간 사업에 몸을 바쳐왔다. 항상 첫사람으로 등교해 총 만든 사업 열정으로 학생들과 정열 어울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목표 없이 살아가는 현실에 눈물이 나고 나이기 서침해지고 누구도 만나기 싫어졌다. 지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서 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 별로 먹지도 않고 거의 밤마다 실면했다. 잠을 자더라도 선잠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하는 꿈을 꾸면서 매일 우울하게 보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막연하고 숨이 막히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내가 너무 가소롭고 처량하게 여겨졌다.

요즘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병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신적인 고통에는 알맞는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저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고 인내하고 현실을 받아들여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쾌락은 고통과 함께 존재하는 것 같다. 쾌락의 본질은 고통의 완화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그저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다. 아팠던 내가 건강을 되찾았을 때 전에 없는 희열을 느꼈는데 바로 고통을 이겨냈다는 그 성취감이 쾌락을 불러왔던 것이다. 또한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을 향수하는 사람만이 더욱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나만의 생각을 가져본다.

하고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고 용감하게 현실을 정시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쾌락을 찾는다면 더 보람찬 여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만약 아픔을 동력으로 만든다면 더는 울적할 필요가 없다. 나는 열심히 신체 단련하고 새로운 취미와 애호를 찾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리라 다짐했다.

정지하고 내 육체와 정신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들을 긍정적인 사고와 포만된 열정으로 이겨내리라.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유한한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리라 다짐한다.

조마리 원명호는 생각보다 사람이 붐비지 않았다. 공원에서는 모란꽃이 한창이다. 모란꽃은 보기에 탐스럽고 크게 피지만 사진으로 담으면 직접 눈으로 보는 것에 절반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작은 송이로 가지를 가득 메우는 꽃이 사진을 더 잘 받는다. 모란은 여러 가지 색으로 피는데 개인적으로 진한 적색을 선호한다. 흰색은 찍어 놓으면 어쩐지 고인을 기리는 장소에 적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모멘트에 올리기도 망설여진다. 저쪽은 사람들이 붐비니 우리는 조용한 길로 갑시다. 가이드가 관광객들을 안내하면서 언덕을 화려하게 장식한 이월남이란 꽃을 소개한다. 일명 제갈채라고도 하는 이 꽃은 땅과 가깝게 무더기로 피어서 먼 곳에서 보면 더 아름답다. 대신 목란과 마찬가지로 사진으로는 그 풍경을 완벽하게 담아내기 어렵다. 이월남이 요란히 집중돼 핀 언덕을 배경으로 어떤 남자가 고전복장 차림의 여성을 찍어주고 있다. 휴대폰이 아니라 묵직하고 길쭉한 사진기로 요리조리 각도를 잡으며 작품 작업에 몰두한다. 그런 와중에 여성은 입도 막지 않은 채 하품을 크게 하고 있다.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 시간씩 웨딩 사진을 찍으려면 저 정도는 견뎌줘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며 별신곤 걱정을 다하게 된다. 원명원이 다른 공원과 구별되는 점은 흙이 드러난 온도가 많다. 그래서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호수에는 물고기가 요란히 많다. 깊지도 않아 바닥이 다 들여다 보이는 물에서 금붕어는 물론 이름 모를 까만 등의 고기들이 여유롭게 노린다. 사람들이 빵조각 같은 걸 던져주면 그걸 먹느라고 한 곳에 집결해서는 바글바글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표현해준다. 그런 복세판에 끼어있는 모로리는 간혹 차려지는 빵조각을 얻어먹기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 연연하지 않고 금방 자리를 뜨면서 더 넓은 호수를 찾아간다. 사람들이 요란히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는 곳에 가보면 커다란 흙고니가 모래에 떠 있다. 이제 사람들의 촬영에 습관이 됐는지 무덤도만 반응으로 제가 할 길만 간다. 안쓰러워서 어떡해. 다리를 상했나 봐. 예, 너는 보지 말고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그냥 흙고니거니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는데 애 손을 잡은 젊은 엄마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 한쪽 다리가 날개 사이로 삐져나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요즘 세월에 사람이 일부러 해쳤을 리는 없고 어쩌다가 저런 봉변을 당했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다행히도 고통스러운 모습은 아니고 한쪽 다리로도 충분히 모루에서 헤어다니고 있다. 동물 병원에라도 한번 다녀오면 좋으련만 그건 공원 측의 소관이지 관광객들이 어떻게 할 사안이 아니다. 오미들을 졸졸 묻어다니는 새끼 오리들이 카메라에 보이려 있다. 오리 무리가 카메라 범위에서 벗어날까 봐 어떤 이들은 모기까지 던져주며 한 것이라도 더 남기려 애쓴다. 조망만큼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새끼 오리는 잠수가 특기다. 큰 오리들은 그냥 부리만 가볍게 물속으로 집어넣으면서 모기 활동을 하는데 새끼 오리는 그게 아직 잘 되지 않는지 물속에 쏙 들어갔다가는 한참을 있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저 오린 것들이 언제 다 클까 싶지만 엄마의 뒤만 바싹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독립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제각기 뿔뿔이 흩어질 텐데 로호 대비나 효를 바라지 않는 오미오리의 위대한 효과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온도에 올라 작은 장난감 삽으로 흙을 퍼담는 놀이를 하고 있다. 흙이 얼마나 귀했으면 이곳까지 들어와서 애와 놀고 있을까. 시골 같았으면 지지라며 더럽다고 흙장난을 하지 못하게 말렸을 텐데 여기서는 오렵살이 찾아서 놀게 한다. 물오리던 사람이던 육아는 다 신성하면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리저리 돌다 보다 보니 어느새 출구에 와 있다. 모든 공원은 나올 때가 되면 뭘 더 보지 못한 게 없을까 막연한 망설임을 하게 된다. 표값이 비싸고 싸구를 떠나서 이 문을 넘어서면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자문식이 작용한다. 정기권이 있으면 그런 고민이 없다. 오히려 두 번 들어오면 한 번은 본 셈으로 생각된다. 어떤 일은 작은 돈에서 큰 계산을 한다.

네, 강소라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린 움직이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정글 공유 시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을 할 수 없어도 그 길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자기 자신을 리해하는 것이다. 배우가 되지 못하더라도 연출가가 되어 무대를 만들 수 있다. 훌륭한 화가가 아니더라도 허름하고 루추한 방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기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는 것에 의해서도 성장한다.

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지만 할 수 없는 일,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 불만 불평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기묘해서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성공을 거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길은 하나뿐이 아닙니다. 하나의 길이 막히면 열 개의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실패나 패배로 길이 막혔을 때입니다. 네, 내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나야 큰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겨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0: 不管怎么说，男女有别。再者说，我在军营之中都是男子，多了这么个女人有多不方便呢？她今年22岁了，身大袖长，应当给她许配个人家，那就好说了。想到这，他问张子燕：“孩儿啊，为父打算给你找一家婿，你可愿意？任凭爹爹做主。”“那就在我13家太保之中给你选吧。你说你看上哪个了？只要你说出来，为父就给你做主。”
1: 안전운전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뉴스입니다. 8월 6일은 할빈 음악의 날로 거리의 광장부터 전문 공연장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아름다운 선율이 도시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빈 소피아 광장에서는 야외 교향 악회가 성황리에 개최돼 은은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광장 상공에 감돌았습니다. 80여 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신주 애악 교향 악단은 태양도 환상곡, 변방의 샘물은 맑고 깨끗하네 등 다수의 명곡을 선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신주 애악 교향 악단과 할빈 교향 악단이 공동 창작한 빙설 열무가 초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품에는 할빈 특유의 빙설 문화, 유럽 대륙 음악의 정취, 본토 민속의 향기가 어우러져 경쾌하고 열정적인 선율과 힘찬 리듬으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할빈의 도시 품격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지휘자 리학빈이 가족 4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합동 연주를 선사했습니다. 딸 리양과 사위는 독일의 프로악단에 소속됐는데 매년 여름마다 고향 할빈으로 돌아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공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은 전문 공연장에서도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할빈 노회당 음악당에서는 현악 4중주 공연이 펼쳐져 관객에게 최상의 클래식 음악 감상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단독 공연 외에도 무료 음악 강좌 프로그램이 병행 운영돼 시민과 관광객이 음악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할빈이 간직한 예술적 저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2026 할빈의 여름 음악회 시즌이 시작된 이래 음악당 단독 공연, 야외 무대 공연, 거리 소규모 연주 등 각종 음악 행사가 룩에 2000여 차례 개최되며 할빈의 상징인 음악의 도시 브랜드 위상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일전 제1회 태양도 영화주간 개막식이 할빈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가무, 스토리텔링, 희극, 시추에이션 드라마 등 다채로운 문예 공연 형식으로 할빈 영화의 100년 저변과 도시문화 매력을 전방위로 선보였습니다. 감독 소계훈, 작가 량효성, 각본가 전용선은 할빈과 따뜻한 인연을 공유했으며 할빈 도시 문의 명함 명예 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태양도에서의 빛과 그림자의 약속을 주제로 하는 제1회 태양도 영화 주간 기간에는 명화 상영, 산업협의, 창작자 살롱, 야외 상영, 영화 음악회 등 다채로운 분야의 행사도 개최됩니다. 이어 제7회 성룡국제 액션 영화 주간도 열리며 100여 명의 영화인, 업계 종사자, 게스트와 미디어가 이번 여름 영상 향연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일전 투자 룡강, 룡상총회 흑하행 산업협력 매칭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100여 명 룡상 엘리트들이 흑하에 모여 룡상의 힘을 모아 대북개방의 힘을 실어주자를 주제로 함께 할 수 있는 상업기회를 모색했습니다. 흑하시는 룡상총회와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협력협약을 체결했으며 각 현시구의 우량기업과 여러 고품질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흑룡강 공항그룹은 총 19,693편의 항공기 이착륙을 보장하고 연인원 282만 5천 명 여객을 수송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 6.3% 증가한 수치로 여름철 운송기간 동기 대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중 할빈공항은 총 15,661편의 항공기 이착륙을 보장하고 여객 연인원

0: 8만 5천 명을 수송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5.9% 증가한 수치로 모두 여름철 운송기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단일 최고 운항 편수는 545편, 단일 최고 여객 수송 인원수는 연인원 84,900명으로 이 역시 성수기 기준 단일 최고 기록을 경신해 할빈 항공시장의 강력한 회복 활력과 문화 관광 소비 동력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할빈 빙솔 대세계의 올여름 새 관광 콘텐츠가 마련됐습니다. 신규 음악 분수쇼가 8월 7일 금요일 정식으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음악 분수는 할빈 빙솔 대세계 야취 공원 남측 호수에 위치하며 상징 경관인 눈송이 관람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연 호수를 기반으로 조성된 이 시설의 수영 면적은 약 500제곱미터에 달하며 기존 자연 호수를 유평 무대로 탈바꿈시켜 독특한 여름 관광 자원을 형성했습니다. 제8회 흑룡강성 조선족 전통장기 대회가 지난 8월 8일 할빈시 아성구 조선족 중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흑룡강성 조선족 장기협회가 주최하고 할빈시 아성구 조선족 장기협회와 아성구 조선족 중학교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연변 심양, 단동, 천진 및 흑룡강성 각 지역에서 28명의 장기 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번 대회는 승부를 넘어 조선족 전통장기의 맥을 잇고 장기 애호가들이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중국 장기를 바탕으로 발전한 조선족 전통장기 특유의 행마와 규칙이 적용돼 참가자와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19세 청년부터 78세 원로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들은 7라운드 적분 순환제 방식으로 치열한 대국을 펼쳤습니다. 경기장에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의 술을 칭찬하고 담소를 나누는 등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심양의 류상룡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상의 김정주 선수가 준우승, 해림의 현덕수 선수가 3위에 올랐으며 라북의 김창근, 조수일, 목단강의 한성필, 박광파, 밀산의 김철 선수가 4위부터 8위를 차지했습니다. 류상룡 선수는 우승해 영광스럽다며 승패를 넘어 많은 분들과 전통장기의 매력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장기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라며 앞으로도 대회를 꾸준히 개최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에 들어 폭우가 내릴 경우에 몇 가지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시로 일기예보 및 기상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생산활동과 이동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며 되도록 외출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야외에서는 전력 계량함, 배전함, 변압기, 전선조, 조명시설 등 전기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말고 물이 많이 고이는 구역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 폭우가 내릴 경우 자전거나 자가용 운전을 피하고 차량이 물에 잠긴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을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옮겨 주차해야 합니다. 넷째, 물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해 감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이나 호수, 산악, 하천 등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폭우가 내릴 경우 산악 또는 물가 활동 및 집단적인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음악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92번째 시간입니다. 배구녀와 화자가 나란히 선 것이 보인다. 얼마나 훌륭한 자매들인가. 그들의 생김새는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한 어머니 품에서 자라난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달랐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은 꽃 같은 곳, 하나의 조직에서 파다하는 것이다. 왕동에는 누가 낫고 누가 못한가를 비교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 그는 결코 사람을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성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생각을 더듬어 보았다. 그는 이때에야 비로소 자기도 원래 배군의 모습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화자와의 일이 부딪히지 않았을 때에는 단 한 번도 자기와 백운이를 남달리 연결해 보지 않았다. 백운이 그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더욱 큰 힘에 끌려가 버렸다. 백운이에 비해 그는 자기가 화자를 더욱 사랑하고 있으며 그것을 더욱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의 고생스러운 생활 속에서 가난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사랑과 동정을 뒤섞어 버렸다. 동정으로부터 사랑이 싹트고 동정을 받음으로 하여 사랑하게 되고 더더욱은 서로 아껴주는 감정 속에서 더욱 깊은 사랑을 가져왔다. 그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그들은 사랑과 동정을 하나의 전일체로 여기고 갈라놓을 수 없는 물건으로 보고 있었다. 동정을 사랑의 기초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농민들이 고난의 운명 속에서 쌓아올린 가장 진지하고 심오한 감정이었다.
1: 아주머니, 저는 화자와 아이만 보면 눈물이 앞섭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수연 동무나 그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그는 자신보다도 남을 훨씬 잘 대해주지요. 저의 상처를 치료할 때도 친남의 와도 같이 정성껏 보살펴주어

0: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그리고 당원인 그를 제가 왜 싫다 하겠어요? 하지만 아주머니, 결혼하는 일은 상급에서 비준 받아야만 해요.
1: 내 보기에도 자네들이 알맞은 것 같네. 상급에서도 동의할 걸세.
2: 어머니는 그의 대답이 무척 만족스러웠다. 그는 왕동예가 훌륭한 색시를 골랐다고 해서인지 아니면 화자가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생각에서인지 가슴속에 기쁨과 걱정이 벅차올랐다.
1: 됐네. 이제 그가 오면 내가 말을 꺼내지.
2: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넷째 할아버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화자는 덕견이의 손을 이끌고 차례로 문 안에 들어섰다.
3: 이네가 돌아왔나?
2: 넷째 할아버지는 들어서기 바쁘게 물었다.
3: 어딨나?
2: 어머니는 급히 구들에서 내리며 인사했다.
1: 아휴, 아주버님, 덕견이 아버진 방금 나갔어요. 일이 있어서 아주버님을 모시러 가지 못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3: 에휴, 제 볼일을 봐야지. 내 이 늙은 뼈다귀는 여하튼 인차 썩지 않으니까.
2: 그는 왕동해가 구들에서 내려 서려는 것을 보고 급히 말렸다.
3: 어서 가만히 있게. 난 여기 앉으면 돼.
2: 넷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구들가에 걸터앉았다. 왕동해는 그에게 친절한 웃음을 지으며 해방을 받아놨다. 이미 그와 낯이 익은 아이는 기뻐서 소리쳤다.
4: 아저씨, 안아줘.
2: 화자는 어머니와 인사를 하고는 소매를 걷고 손을 씻으며 만두 빚는 일을 거두려고 하였다. 어머니는 웃으며 그를 말렸다.
1: 아이고, 너는 그만둬라. 왕련장과 나하고 둘이면 돼. 화자야, 아랫방에 가서 수연이나 거들어 주려무나. 응?
2: 수연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화자를 향해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냈다. 화자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그만 얼굴이 빨개서 얼른 아랫방으로 건너갔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수연이를 도와 옷을 기우며 귀를 웃방으로 감구었다. 어머니는 그들의 혼산일을 넷째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러이는 흥분하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곱이 젖어들었다.
3: 그러면 야, 오죽 좋겠나? 내게 이런 훌륭한 사위가 있으면 야, 딸과 손녀에 대한 시름도 다 잊어버리고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네.
5: 아버님, 무슨 말씀을...
2: 왕동해는 진정으로 감동되었다.
0: 우리는 모두 다 농사꾼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야 다 서로 통하지 않습니까? 저의 이 목숨도 아버님 내가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2: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 아랫방에 건너갔다. 화자는 비록 수연이 덕강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옷방에서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엿들었다. 그는 어머니가 건너오는 것을 보고 얼굴이 더욱 화끈거렸다. 어머니는 곁에 앉으며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1: 화자야, 이제는 내 마음이 달렸다. 그의 됨됨이는 너도 잘 알잖니. 자, 내게 말해라.
2: 화자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얼굴을 위로 돌리며 똑똑하게 말했다.
5: 아주머니, 다들 좋다면 저도 좋아요.
2: 저녁을 치른 후 덕강이는 마을 청년들에게 끌리어 놀러 나갔다. 남은 사람들은 법석 떠들며 계속 이야기판을 벌렸다. 날이 어두웠다. 넷째 할아버지는 집을 돌봐야 하기에 한 발 앞서 돌아갔다. 어머니네 집은 수연이가 해산하고 이니까지 돌아와서 본체에는 자리가 없었다. 사랑방에 구들도 뜯어놓고 미처 놓지 못하여 덕강이는 천정부에 가서 자야 했다. 왕동해는 기어이 덕광이와 동무하겠다고 우기어 넷째 할아버지 네 집에 가서 자지 않게 되었다. 한참 놀다가 화자가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왕동해가 먼저 일어나며 작별하였다. 수자는 왕견장이 천정부에 가서 잔다는 말을 듣자 대뜸 구들에서 내려 신을 신으며 말했다.
6: 제가 바래다드리겠어요, 왕견장 동지.
2: 하자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어색하게 말했다.
7: 날이 너무 어둡구나. 수자야, 넌 그만 둬라. 내가 가는 길에 바래주면 돼.
8: 아니, 고모! 고모네 집은 동북쪽에 있고 전정부는 남쪽 끝에 있는데 고모가 거기로 돌아가면 너무 멀잖아. 나하고 누나가 둘이 가겠어. 밖에 달이 있는데 뭐 더 캄캄해도 무섭지 않아.
2: 득견이는 제가 뒤질세라 말하며 구들에서 뛰어내렸다. 어머니는 속으로 웃었다. 그는 화자가 너무 어둡다 가는 길이라고 한 말 뜻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9: 아이고, 그만 둬라. 너희들 화자 고모가 가는 길에 바래주게 놔둬라. 그게 너희들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2: 수연이는 참지 못하고 웃어버렸다. 수자와 득견이는 아직도 영문을 모르고 어머니가 막아나선 데 대해 뼈로 통해 있었다. 화자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온몸에 불이 달린 듯 화끈화끈해서 급히 문을 나섰다. 왕동해도 싱긋 웃고는 밖으로 나왔다. 무별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푸른 밤하늘에는 조각달이 반공중에 걸려있었다. 부드러운 은혜색 달빛은 사람의 그림자를 똑똑하게 그려주었다. 거리는 매우 조용하였다. 밝은 달빛에 눈을 떠인 새하얀 산봉우리가 눈 안에 안겨왔다. 그들 둘은 나란히 걸었다. 우의 그림자는 한 대 엉켰다. 내 거리에 이르렀다. 서로 갈라지는 곳이었다. 화자는 동쪽으로 가야 하고 왕동해는 남쪽으로 가야 했다.
7: 제가 바래다 드리죠.
2: 화자는 가볍게 말했다.
0: 그만둬. 난 길을 나와. 내가 집까지 바래주지.
2: 화자는 담이 큰 여자였다. 그는 막 입 밖에 내려던 일 없어요 란 말을 두려워서 삼켜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를 길 없어 대뜸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들 둘은 다시 묵묵히 걸어갔다. 아이는 왕동해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가 깨어날까 두려운 듯 고요한 밤정적을 깨뜨리기 싫은 듯 아무도 말 한마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렇게 걷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좋을 것 같았다. 문 앞에 이르렀다. 화자는 몸을 그에게 돌리고 아이를 받아 안으려는 듯 두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는 아이를 받지 않았다. 왕동해도 아이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는 도리어 더욱 꼭 아이를 껴안았다.
0: 화자, 난 내일 새벽에 부대로 돌아가. 내게 무슨 할 말이 없어?
2: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화자는 머리를 쳐들었다. 눈물이 핑그르르 도는 큰 눈을 들어 꼼짝도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눈에는 뜨거운 감정을 담뿍 담고 있었다. 오직 크나큰 슬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진지한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의 눈에서만이 그런 빛이 뿜겨 나올 수 있었다. 왕동해는 그의 눈길에 얼마간 당황하였으나 가슴 속에는 세찬 격정이 용서 숨쳐올랐다. 그는 부드럽고 따가운 손이 자기의 큰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온몸이 마치 화자의 몸에서 흘러나온 난류에 전염된 듯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가늘게 떨렸다.
7: 전 다른 말이 없어요.
2: 화자의 목소리는 돌돌 흐르는 샘물 같았다.
7: 기억하세요. 아이와 저를 잊지 마세요.
0: 마음 놓소. 난 한평생 도모 아이를 잊지 않을 거요.
2: 화자는 단잠이 푹 든 아이를 받아안고 돌아서서 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힘있게 말했다.
7: 당신도 마음 놓으세요.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전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국생이도 이젠 웃을 줄 알았다. 애는 무척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았다. 수사가 그를 길거리에 안고 나가면 보는 사람마다 그저 지나가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아이의 새까만 눈이 엄마의 눈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 같다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그 애의 얄팍한 입술과 약간 꺼진 콧마루가 아버지를 신통히 닮았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정말 외손녀를 안고 외할머니 노릇을 하였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말하기를 친손자는 할아버지의 손자요, 외손자는 외할머니의 손자라 하더니 틀리지 않은 것 같았다. 헌데 아직은 친손자가 없으므로 어느 쪽에 사랑이 더 기울어질지는 말할 수 없었다. 인희는 외손녀를 외할머니보다 더 귀여워하였다. 새로운 기쁨이 온 집안에 흘러넘쳤다. 어느 날 점심때 화자와 옥자가 사업을 토의하려고 수연이를 찾아왔다. 해방구에서는 전선과 후방의 모든 무장력을 총동원하여 놈들을 향해 맹렬한 봄철 공세를 벌렸다. 도처에서 거점을 쳐부시고 놈들을 소멸했다는 승리의 소식이 꼬리를 물고 전해왔다. 사람들은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한결같이 담가대, 심경 수송대, 피복대 등에 떨쳐나서 전선 원호 사업을 줄기차게 벌렸다. 전선의 수요에 따라 사람들은 대생산 운동도 벌렸다. 그들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일구어 한 알의 씨앗이라도 더 뿌리려고 애썼다. 항일 전쟁을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다하려고 아글다글하였다. 수연이가 그들을 보내고 문을 나설 차비를 하는데 수사가 아이를 안고 들어

0: 오며 급히 말했다.
1: 언니! 애를 받아요. 나는 사람을 찾아 편지를 전하러 가야 해요.
2: 소자야, 조금만 더 안고놀아. 나는 볼 일이 있어.
0: 수연이는 간청하다시피 말했다.
1: 나도 사업이 있는데 애를 안고 어떻게 하겠어요?
0: 수자는 아이를 구두에 내려놓고 청청히 달아나 버렸다. 수연이는 허구푸게 웃으며 점점 멀어지는 동생의 발걸음 소리를 듣다가 혼자 성을 내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9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영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침략 앞에서
3: 굳세게 맞서면 베이징 시간 13点 整
4: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5: 中파873kHz 저단파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강, 노랑, 파랑, 자연의 조화로움이 향기로 되어 우리를 반기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참 신비함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이란 그 속에서 사랑을, 꿈을, 희망을 피워가는데요. 우리는 삶 너머의 꿈과 희망을 품고 서로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흥겨운 멜로디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우리네 일상을 돌아보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마영주 씨가 부른 노래 내 고향 강천마을을 보내드립니다.

방실방실 웃는 하얀 백도라지 꽃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데요. 열렬한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뜨거운 열정은 신신을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요? 하남성 정주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진영 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되는데 이제야 마음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간 수많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노력한 보람이 성과를 이루고 있어 기쁘다면서 이 기쁨을 온 가족이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강진영 씨가 더욱 큰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노래 오얏나무를 보내드립니다.

0: 한들한들 춤추는 하얀 나비는 꽃과 환상적으로 어울려 자연을 수놓고 있습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춤추는 하얀 나비.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우리네 마음도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청년 왕청진이 살고 있는 최한성 아버님은 아내와 부부로 맺은 지 이젠 50년이 된답니다. 그간 잦은 다툼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해주고 받들어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곁에서 잘 따라준 아내가 고맙다면서 재미나는 소품 갑속에 든 사람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여정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제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집에서 스스로 사우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 이쪽까지 오라면 이쪽까지 가고 저쪽까지 오라면 저쪽까지

0: 멀었다. 어째 왔니?
1: 야, 오늘 동창만회를 한다는데야 난 책임 중 노란 메라 재킷니?
0: 뭐라니? 동창만회 한다고?
1: 어, 너무 어디를 갔댔니?
0: 어, 내 이거 살라 갔댔다. 용서트라니 보게? 이 봐라. 집에서 하는 싸움은 아웃스.
1: 어, 야, 정아, 야, 니 갔다 빨리 가자. 오, 이게 엄청 메시야.
0: 그런데 내 못 가겠다.
1: 어째?
0: 저 우리 남편 이제야
1: 응.
0: 밤마 되면 나를 이렇게 바깥에 못 나가게 한단 말이다.
1: 어째?
0: 어째 그런가? 옛날부터 여자고 질그릇이니래 내 더블라 시작하면 꿈이 쭉 간다제야. 내 아무리 이 집에서 이렇게 냥냥 거래도 여거지 왔다는 못 나간단 말이다.
1: 야!
0: 어디 그런 데다 갇혀 사는 여자이니? 야, 어찌다 한 동창만 해도 가겠니? 아이 가겠니?
2: 글쎄 갔으면 좋겠는데 글쎄 우리
1: 니 정말 가지요?
2: 글쎄
1: 야, 너네 남편은 그래 제대에 딱딱 들어오니?
0: 어? 12시 전에 딱딱 돌아온다?
1: 뭐? 12시? 야야 자기는 그리 늦게 들어오면서 너는 야 못 나가나게 한단 말이야? 살렸다.
0: 아이 저 아이 된다 이렇게 가면 남자도 둘이 같이 이랜다 말이다. 더군다나 아이 된다 뭐.
1: 야, 간다. 정말 가지요?
0: 응.
1: 그럼 난 간다. 저,
0: 아, 저, 야, 미호가. 니 어떻게 우리 나그네를 좀 이렇게 얼레래?
1: 너네 남편 얼리라고?
0: 너네 남편 그래다가 내한테 말하나 뭐.
1: 어떻게 감성에
0: 전화 받고?
1: 예? 아, 예.
0: 예, 싸웠습니다, 예. 예? 지금 집을 어느 중이라고?
1: 야, 집을 어느 중이라고?
0: 아이저 언어를 이렇게 마장이라 널때 없으니까. 예? 지금 어느 길이라고? 아, 예.
1: 야,
0: 야, 지금 집을 얻었다. 이거 어떻게 하니?
1: 그럼 우리 어디서 내 달라나자.
0: 야, 아이 된다. 그렇게 가면 아이 된다. 야, 이게 무슨 방법이 없니?
1: 야, 너 집에 정말 가게?
0: 정말 못 가겠다.
1: 그럼 난 정말 간다.
0: 야, 저 미호가! 야, 아니, 저 우리 나그네 올려라.
1: 너네 남편 그래다 내한테 바람 멋지게? 응?
0: 야, 아이, 무슨 소리 하니? 지금 남이 속 다 죽겠다는데 자꾸만 이래.

0: 나 보자고.
1: 예, 용서했습니다. 빨리 하시오.
0: 내가 더 싸워서 당신 알아서.
1: 야, 당신 배워줘야 나도 하지. 어쩐 이에 곧 사우나 방에 가지 말고 술판만 끝나면 집으로 꺾어져서이.
0: 뭔 남자들 사우나라는 게 진짜 사우나라 간줄아.
1: 그럼 어찌 갈까?
0: 술 깨러 가는 게지.
1: 글쎄 그래 가서 돈 팔지 말고 집으로 꺾어져라 말입니다. 빨리 하셔.
0: 당신 나라.
1: 너무 먼저 이렇게 사시친 다음에 나도 이렇게 사시고.
0: 이 여자 어째 오늘이 예사가 아니야.
1: 빨리 벗으셔.
0: 어? 자, 그러면 하지. 가자. 자.
1: 예.
0: 괜찮겠다.
1: 자. 아, 그 빠진 입고 들어갈까?
0: 아, 이 술탄 사람 앞에서 벗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벗지. 웃다 그래.
1: 어땠습니까? 좋습니까?
0: 들어가자마자 좋은지 어떻게 좀 있어야 알지. 야, 됐어.
1: 시원할 겠네.
0: 야, 어디로 가?
1: 저, 예, 오늘 우리 동창만을 한답니다.
0: 무슨가? 동창만을?
1: 예.
0: 가지마.
1: 내 갔다 그저 예 도중에
0: 가지 말라는데. 지금 동창만이라는 게 무슨 게지야?
1: 뭐니까?
0: 빈상적이 가로케요.
1: 빈상적 가로케?
0: 제일 허물이 없는 게 동창들이지.
1: 예.
0: 기랑이 때문에 지금 동창만이라는 게 무슨 게 대명상 무슨 게인지 대상적인 카라오케란 말이야.
1: 자만 내가 저 카페 찍고 가겠어. 내 간다고 했는데.
0: 간다는 게 중요한가? 가는 게 중요하지. 가지마.
1: 아, 내다. 어. 아, 지금 들어앉히고
0: 공차?
1: 예.
0: 그 전화 가서.
1: 야, 웃긴다.
0: 아하.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 용나이 동사이 되는 분입니까? 예. 내 용나이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 저 오늘 동창만에 한다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지금 못 가겠답니다.
1: 내 언니 아파.
0: 글쎄 딱히 어디 아프게 했다는 건 지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신경, 소화교통, 방광불량, 바깥까지 다 아프다는데 정말 딱히 모르겠습니다. 예? 글쎄 나도 어찌다 하는 동창만을 가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근데 본이 딱 못 가겠다기 내내 어찌겠습니까? 예? 하하. 글쎄 이게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이게 내 가지 말라서 못 가는 것처럼 정말 이게 딱 한다. 예?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동창만을 잘 놓으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아이, 내 어디?
0: 아하!
1: 영 시원하지, 예? 영 시원하지, 예?
0: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1: 우리 남편이다. 우리 동창이다.
0: 예.
1: 영란이 남편이다.
0: 예.
1: 저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영란 말하는 게 영란이 남편 영란이를 용 잘 맞춰준답니다.
0: 아니 무슨 말씀.
1: 비빔지도 사주고 사우나도 사주고 예. 우리 동창들 가운데서 영란이 아마도 제일 신집살만 것 같습니다. 오야야.

0: 사람들이 수렴을 살았구나. 나 딱 기다린다. 우리 가겠습니다. 예.
1: 아이 여보! 자, 내 바지. 바지.
0: 바지. 아시 여보, 바지.
1: 그래서 가기만 하죠. 그럼 저 지갑에서 한 200원 가줄까?
0: 나는 돈까지 준다.
1: 아 여보!
0: 어찌 그랬어?
1: 저 밥은?
0: 당장만이 밥이었을까봐 그냥 이랬습니다. 근심하셔.
1: 아 여보!
0: 아, 저 어떻게 그럴까?
1: 저 여자는 어째 자꾸만 따라내기 맺어낸다니. 먼저 가라고 해란 말이야.
0: 야 미아가 너를 먼저 가란단다. 나는 후에 간단다. 야 미아가 지금 못하는다. 그래 미쁜 것 같아.
1: 그럼 더 가서 술을 작게 먹고 밥을 많이 먹어요.
0: 예! 술 마셔!
1: 아 여보! 그럼 동창만에 가서요 오래오래 늦도록까지 놀자. 결국은 내 값 속에 들었구나.

0: 장촌시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자아소개 부탁드립니다.
2: 예, 네, 저는 장촌시 저승석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3: 저는 장촌시 저승석 중학교에서 있는 교원입니다.
1: 네, 그래요. 장춘시 저선적 중학교 하면 저선적 학생들이 많은가요?
2: 예, 대부분 학생들이 저선적이에요.
1: 아, 그래요?
2: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저선적들이 후대 양성을 위해서 제 나름 힘쓰고 있어요.
1: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여청하마당 프로에 어떤 노래를 요청하고 싶으신가요?
3: 저선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타양을 봄을 요청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김철학 씨는 요즘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정연 전교령진에 계시는 아버지 김국봉 씨와 어머니 최희진 씨에게 노래 한 곡 요청해봤습니다. 김국봉 아버님은 현재 완강한 의지로 병마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최희진 어머님은 남편의 병시종을 들면서 묵묵히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답니다. 김철학 씨는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그리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그날을 기대하면서 현재 열심히 일해가고 있답니다. 네, 그럼 김철학 씨의 부모님께서 아들의 효도를 듬뿍 받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별들의 인연을 통해

우리들을 반기는 꽃들의 표정에는 사랑스러움과 상냥함이 가득합니다. 꽃 한 송이가 그윽한 향을 낼 수 있는가 하면 멋진 어울림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향은 어울림이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 모두 일상에 파묻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 서로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간다면 삶이 더욱 다채롭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의 삶이 어울림 속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听众朋友们，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본방송은위챗으로도청취가능한데요위챗애플리즉微信小程序에龙广电台를검색한후조선호방송을클릭하면휴대폰으로도실시간청취가능합니다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은 지나치게 늦게 시작한 일이 종종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도둑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을 일깨워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미숙한 일을 할 때의 경계심과 책임감을 상기시켜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유래를 한 이야기로 풀어보면서 그 속에 담긴 교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구철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에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힘든 일을 하며도 무엇인가를 더 배우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는 언제나 노동자였고 책을 읽을 기회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사기꾼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기꾼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지며 돈을 빼앗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구철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사기꾼이 구철에게 다가와 자신에게 일을 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철은 처음에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랐지만 사기꾼은 매우 친절하게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구철에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몰래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구철은 처음에는 그 제안에 대해 의심을 가졌지만 사기꾼이 그의 말대로 몇 번의 일을 통해 큰 돈을 벌게 되자 점차 유혹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몰래 도둑질을 배우고 그것으로 생활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훔치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고 구철은 이를 통해 얻는 돈으로 점차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을 계속하면서도 구철은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도둑질을 저지르며 그로 인해 얻는 작은 이득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구철은 결국 자기가 훔친 물건들을 들키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도둑질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구철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구철은 그때서야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의 의미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도둑질이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결과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은 단순히 도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 늦게 시작한 일에 대한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철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 길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고 그 위험을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속담은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게 시작한 일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다. 구철은 처음에 도둑질을 시작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이 처음에는 쉬워 보이고 즉각적인 이익이 눈에 띄지만 그 속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과 파괴적인 결과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작은 이익을 위해 위험한 일을 시작하지만 점차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일이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고 무턱대고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배움이 늦을수록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도 커진다. 구철은 도둑질을 배운 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일은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작은 도둑질은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결국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배움이 없이 시작하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준비가 부족하고 늦게 시작하는 일은 그만큼 더 큰 대가를 치

0: 들어야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일찍 배우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철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준비와 학습을 충분히 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늦게 배우면 그 배운 지식이나 기술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철은 도둑질을 늦게 배웠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배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일찍 배우고 준비하는 것이 미래에 더 큰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구철은 결국 도둑질을 하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그 후에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은 단지 도둑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시작한 일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히 배우고 준비한 후에 시작해야 하며 그 준비가 부족하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늦게 시작한 일은 그만큼 위험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가져올 위험과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번째 심장이라 불리우는 발바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체의 각 기관과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몸의 자가 치유와 건강을 위한 신비한 스위치를 여는 것과 같으며 지속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중의학 경락 이론에 따르면 인체의 12경락

안을 끊임없이 흐르며 발 부위와 온몸의 장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의 경혈은 경락의 중요한 연결점으로 예를 들어 용천혈은 신경의 첫 번째 혈자리로 인체에 정수와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자극하면 신경의 기운을 활성화시키고 몸의 원기를 보충하여 건강의 기초를 다집니다. 현대 의학연구도 발바닥의 신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발바닥에는 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하고 있어 마치 예민한 센서처럼 외부에서 오는 자극 신호를 신경계로 전달하고 그 신호가 신체의 각 장기 기능을 조절합니다. 또한 발바닥의 반사구는 각 장기와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 특정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발바닥 반사구에서 통증이나 딱딱함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러한 반사구를 자극하면 해당 장기를 조절하고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몸을 활기 있게 만들기입니다. 발은 인체의 두 번째 심장으로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있는 것 혹은 운동 부족은 발의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고 전신의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발의 혈액순환에 가속을 붙여주는 것과 같아서 몸이 다시 활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발바닥을 마사지하거나 조격을 하거나 발바닥 마사지기를 사용하여 자극할 때 발바닥의 혈관이 확장되며 마치 마른 강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혈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발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전신의 혈액순환도 함께 개선됩니다. 신선한 혈액은 마치 활력 넘치는 전사들처럼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갖고 몸의 구석구석으로 달려가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와 기능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혈액 내의 대사 폐기물과 독소도 더 효율적으로 배출되어 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것은 몸에 여러 가지 이점을 줍니다. 피로한 근육을 회복시키고 지친 몸에 활력을 주며 특히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유용합니다.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하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다리에 피로감이나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잠깐의 휴식 시간에 발을 움직이거나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다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혈액순환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혈액 점도를 낮추며 혈전 형성의 위험을 줄여 심장과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발바닥 자극은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휴식을 여는 여행이라 할 수 있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종종 직장, 가정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몸도 피로를 느낍니다. 이때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신비한 열쇠처럼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평화롭고 차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발바닥의 경혈과 신경 말단을 자극하면 마치 긴장된 몸과 마음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몸의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서서히 이완됩니다. 이완된 근육은 뇌의 휴식의 신호를 전달하며 신경 시스템도 이완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우리는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의학에서 발바닥의 경혈은 인간의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용천혈은 신경의 중요한 경혈로 신장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 경혈을 자극하면 신장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신체의 에너지를 보충하고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발바닥을 자극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에 15에서 20분 동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손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또는 주말에는 전문적인 발 마사지 숍에서 발바닥 마사지 전문가에게 깊은 이완과 휴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지압판을 준비하여 매일 몇 분씩 서거나 걸으면서 발바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몸의 건강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마치 훈련된 군대처럼 항상 우리 몸을 지키며 외부의 병균을 막고 있습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이 군대의 강력한 전투력을 주입하는 것처럼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몸의 건강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의학 이론에 따르면 발바닥 경혈을 자극하는 것은 몸의 기혈 순환과 장기 기능의 조화를 촉진시킵니다. 기혈이 충분하고 장기 기능이 정상일 때 인체의 전기가 충실해지고 면역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용천혈을 자극하면 신경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몸의 원기를 보충하고 면역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현대의학연구에서도 발바닥 자극이 신경 시스템과 내분비 시스템을 조절하여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발바닥이 적절히 자극을 받으면 신경 말단에서 신호가 중추 신경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몸이 면역 조절 물질인 엔돌핀, 도파민 등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개선하며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 면역 방어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바닥 자극은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몸의 유해 물질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면역 시스템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하여 장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 자주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좋은 꿈을 꾸지 못하곤 하시죠. 사실 발바닥을 자극하는 것이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수면과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경혈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천혈과 실면혈이 그 예입니다. 이 경혈들은 신체 내부의 수면 스위치처럼 작용하여 적절히 자극을 받으면 몸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잠에 들도록 돕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앞부분 3분의 1과 뒤부분 2분의 3의 경계에 위치한 중요한 경혈로 신경과 정수를 건강하게 하고 음양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수면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용천혈을 삼해서 5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몸의 피로가 서서히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수면을 취할 준비가 됩니다. 실면혈은 이름 그대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내분비 시스템을 조절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키고 불안과 걱정을 줄여줍니다.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줄여주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네, 며칠 전 할빈에서 또 다시 초월적인 너울이 떴습니다. 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는데, 네, 위챗에 올리려고 보니까 네, 이미 몇몇 친구들이 찍은 노을 사진을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날 강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압도적인 노을에 감동받았을 겁니다. 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노을을 사랑할까요? 네, 그건 바쁜 일상 중 하늘이 선사하는 순간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붉은 빛이 주는 따뜻함과 에너지가 본능적으로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 짧게 빛나는 모습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거든요. 네, 사진으로 남기기보다 가끔은 하늘이 주는 선물을 그냥 감상하는 것도 좋답니다.

네, 전국적으로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흑룡강은 독특한 청량한 생태와 훈훈한 서비스로 전국 각지 철새 로인들의 발길을 끌고 있으며 실버족들의 인기 피서지로 부상했습니다. 네, 서안에 사는 조료춘 부부는 올해 또 수분하를 찾았습니다. 7순이 넘은 이들은 지난해 이곳에서 두 달 정도 머물렀는데 올해는 아예 국경절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보다도 이곳 천혜의 자연환경이 가져다준 건강산물입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 22도의 쾌적한 기후로 인해 수분하는 실버족들이 선호하는 피서 휴양지로 부상해 갈수록 많은 철새 로인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철새 로인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는 낡은 시설을 업그레이드 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더욱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네, 삼림도시 이춘도 철새 로인들 가운데서 인기가 많습니다. 네, 드넓은 원시 삼림석에는 산소 음이온이 풍부해 로인들의 건강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네, 피서 건강관리 열풍이 일면서 한의학 건강관리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야북에서는 전통 중의학의 지혜와 건강 양생 리념을 융합시켜 멀리서 온 관광객들이 시원함을 즐기는 가운데 몸과 마음을 편하게 풀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네티즌이 온라인에 글을 올려 고속열차 출행 지침 중에 승객은 탑승 중 두리안, 라면 등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섭취하지 마세요라는 관련 알림 사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자가 중국철도 12306 공식 웹사이트를 조회한 결과 출행 지침 중의 주의사항에는 여객열차 좌간은 밀폐된 공간에 속하므로 양호한 여행 환경과 신선한 실내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 탑승 중 두리안, 라면 등 냄새가 강한 음식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네, 기자는 전국철도 고객서비스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추가 확인을 요청했는데 네, 직원은 발열팩이 없는 일반 라면은 정상적으로 휴대할 수 있지만 네, 다른 승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열차 내에서 가능한 한 냄새가 덜 나는 음식을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고

그럼 열차 안에서 라면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네, 해당 직원은 고속철도는 일반적으로 라면을 판매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는 열차 현장의 실제 공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승객이 강한 냄새의 음식을 먹고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른 승객은 열차 내 직원에게 직접 반영하여 직원이 그 승객과 소통하고 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사소한 문제로 또들썩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라면의 냄새가 확실히 비교적 강하기에 이런 지침이 리해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름 방학이 다가오면서 수영장, 강가, 심지어 아파트 단지의 분수대까지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물과 함께하면 더욱 시원한데요. 하지만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의 끈을 꼭 바짝 조여야 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겁침 없이 또 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6만 명이 익수로 사망하며 그중 어린이가 약 45% 차지합니다. 익수는 어린이들의 의외 사망 중 두 번째로 큰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만 명의 어린이들이 익수로 목숨을 잃으며 농촌 어린이의 사망률은 도시 어린이의 5배 달합니다. 네, 그럼 침묵의 익수자, 어떻게 익수 상황을 파악해야 할까요? 네, 많은 사람들은 익수한 사람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끊임없이 몸부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사람은 익수 상황에서 종종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침묵의 익수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의사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을 마셔 호두 경련을 일으키면 마치 목이 자동으로 잠긴 것처럼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양손이 본능적으로 물을 아래로 누르기 때문에 네, 두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네, 어린이를 돌보는 부모들은 만약 아이가 물속에서 소리 없이 있으면 종종 위험이 닥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네, 만약 아이가 물 위에 있는데 세로로 있든 엎드려 있든 조용히 떠다니든 눈빛이 흐트러지거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도 치우지 않는다면 아이가 익수했다고 의심해야 하며 오판을 할지언정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아이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구조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는 익수하여 구조할 때는 골든타임 4분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가 물에 빠지면 4분 후에 의식을 잃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손상의 심각성도 증가합니다. 아이를 건져 올린 후 강가에서 급급히 마신 물을 토해내게 하려고 하지 말고 큰 소리로 귀에 대고 외쳐 네, 만약 아이가 반응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120에 전화를 걸어 자동 제세 동기를 가져오도록 도움을 청하고 동시에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고 머리를 옆으로 돌린 후에 입안에 들어있는 흙이나 돌 같은 이물질을 꺼낸 후에 네,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네, 만약 공기가 통한 후에도 아이가 스스로 호흡하지 않는다면 네, 즉시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네, 의사는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 올린 후에는 거꾸로 들고 등을 두드리거나 뛰어다니며 흔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응급처치의 골든타임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소수민족인 아창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아창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아창족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창족은 운남성에 있는 인구가 비교적 적은 7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언어는 아창어이며 한어 티베트어계에 속하고 양하방언과 후사방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창족은 한어, 다이어 등 기타 민족의 언어와 방언에 능하며 본 민족의 문자가 없습니다. 아창족은 주로 운남성 더흥, 다이족, 징퍼족, 자치주의 농천현의 후사 아창족향, 양하현 낭송 아창족향, 구보 아창족향 등에 집거해 살며 일부는 노서, 영강, 등충, 울릉 등 현들에 살고 있습니다. 그 외 운남과 인접한 미얀마에도 일부 아창족이 살고 있는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아창족은 철기 제조로 이름을 날렸으며 후사도라 불리는 칼은 그 대표적인 철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쓴 제6차 인구 보편조사 결과로 보면 아창족의 총인구는 3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고대 한문 자료로 보면 아창족은 어창, 우창 등으로 불리웠습니다. 아창족은 또 여러 가지 자칭이 있는데요. 후사 지역의 아창족은 자신들을 멍사, 따이사, 천사 등으로 부르고 양하 지역의 아창족은 한사, 아창, 어창 등으로 자칭했습니다.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아창족의 명언에 따라서 그 명칭을 아창이라고 통일했습니다. 아창족의 역사는 고대의 저강족 군체와 연결이 되며 남조 대리국 시기의 심전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나라 때의 문헌 자료에는 이들을 심전만으로 기록했는데 이들이 바로 아창족과 다른 한 소수민족인 징퍼족의 조상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창이라는 명칭은 원나라 때의 초포 총록 원사 지리지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창족은 민족 발전 과정에서 여러 민족과 융합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송나라 원나라 때 내지의 상인들이 울릉 일대의 아창족들과 통상을 했습니다. 명나라 때에는 운남의 군민 둔전제를 실행하여 대량의 한족 인구가 유입되었고 일부 아창족은 한족과 기타 민족과 융합이 되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때에는 한족, 바이족, 따이족 등 민족과의 내왕이 긴밀해지면서 그 융합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아창족의 민간에는 민족 내원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농천현 후사향의 아창족들 중에는 그 역사를 동래설, 남래설, 북래설, 내지 이주설 등으로 보는 부동한 견해가 있습니다. 일부 아창족은 그들이 내지에서 왔다는 증표로 가보, 즉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설법들 중에서 동래설과 북래설이 더욱 설득력이 있으며 이는 또 아창족이 증퍼족과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있음을 말해준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주장들을 보면 아창족은 비록 인구가 많지 않으나 그 내원이 비교적 복잡하며 다원화되고 일체화된 민족임을 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창족의 선민들은 고대의 운남 서북부의 금사강과 난창강, 누강 유역에서 살아왔으며 그 후 일부 사람들이 누강 서안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이 약 13세기경에 지금의 농천현에 정착했고 다른 일부는 울릉, 보산, 등충 등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최종 양하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전설로 보면 아창족은 최초의 채집과 수렵을 주요한 생계 수단으로 삼았고 그 후에 점차 농경 생산에 종사했습니다. 당나라 송나라 때 아창족 지역은 운남의 남조와 대리국 관할이었습니다. 남조의 노예주들은 무력에 의거하여 아창족들에 대해 잔혹한 착취를 하고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그 후 대리국 통치자들도 울릉 지역의 아창족들에게 공납을 규정했습니다. 원나라 때에 와서 아창족 거주 지역은 운남성 산하의 금치선무사 등의 관할권 내에 있었습니다. 명나라 청나라 때에 와서는 애주왕 정부가 더흥 지역에서 토사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청나라는 운남 지역에 대한 통치에서 명나라 때의 토사 제도를 답습했다가 후기에 가서는 관리 파견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창족 지역의 토사 제도는 중화민국 시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청나라 때 아창족은 여러 번 무장 봉기를 일으켜 토사들의 폭압에 저항했습니다. 1949년 후사 지역의 주민들이 봉기를 일으켰고 토사를 죽였습니다. 이때 중국인민해방군의 남하부대가 보산에 이르렀고 아창족의 봉기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3명의 대표를 파견해 해방군과 만나도록 했으며 1950년에는 해방군이 더흥 지역에 주둔하면서 아창족과 기타 여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소수민족 아창족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0: 네, 남은 시간 윤미래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0: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에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1: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정호원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호, 박영철의 노래로 호놀놀이 즐겨보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산에는 청청이 풀을 싱싱 젖구요. 세상에 우리로인 풀을 청청 멋이로다. 호호 백발 염색하고 백발 수염 깎으니 어물때 기어대 갔나 등꼬부리 허리 폈네. 에루와 적구나 에루와 저하라 영화로운 로인네들 영화로운 로인네들 호놀놀이 즐겨 보세.

뭐 지내. 에로와 적구나 에로와 저하라 영화로운 러인네들 호놀놀이 즐겨 버세. 에로와 적구나 에로와 저하라 영화로운 러인네들 영화로운 러인네들 호놀놀이 즐겨 버세.

0: 이번 주엔 정호원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옥, 박영철의 노래 허널너리 즐겨보세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 성 각지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서늘한 여름 관광 콘텐츠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흑룡강 특유의 청량함과 낭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은 서늘한 기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국 최고의 피서 관광지로 재차 부상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률은 평균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동정여행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특별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0: 추수절기가 지난 뒤 전국 다수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성은 여전히 관광객들의 주된 피서 여행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외 관광시설에는 안개 분무 시스템을 가동해 서늘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공간은 항온 설비로 극지 빙원의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북극곰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몰입감 높은 흰골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서늘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가장 먼저 일출을 맞이하는 곳은 동극무원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곳의 문화관광 요소는 일출뿐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고작 몇 분뿐인 아침 경치를 보기 위해 천리길을 달려왔다가 해돋이를 보고 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무원은 강변 리서 및 야간 관광 콘텐츠를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중로 국경강을 넘나드는 항로와 도시 간 관광 버스를 신설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 수와 관광 수입의 꾸준한 동반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만 해도 이곳 모래사장은 관광객들이 해돋이만 보고 떠나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경유지로 평균 체류 시간은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별빛 캠핑장이 들어서면서 숙박 관광객 수가 거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관람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동극광장 내 여러 곳에 관람 구역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주차장도 확장하고 구역 구분도 더욱 세분화했습니다. 무원의 랜드마크인 동극탑 아래에서는 올해 중국 전통문화 실경 공연이 매일 두 차례씩 펼쳐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가장 큰 곳은 흑칼자 섬입니다. 섬의 습지 산책로가 올해 여름 연못 깊숙이 약 400m나 더 연장됐고 세척의 새 유람선이 갈대숲을 누비며 관광객들은 그림 속을 걷는 몰입형 체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생동물 관람구역도 새롭게 정비해 경관 안내판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무원의 외연 확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중로 국경강을 넘나드는 유람 항로가 시험 단계에 들어서 유람선이 러시아 하바롭스크 하류까지 내려가 강 하나를 사이두고 마주 바라보는 두 나라 경치를 관람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국경선이 관광명소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관광명소가 분산돼 있고 이동시간이 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원은 도시간 관광버스의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무원시를 찾은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59% 늘었으며 관광 종합 수입은 17.39% 성장했습니다. 일전 무원시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중로 크로스보도 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화하 동국의 특색 문화 관광 자원과 관련 정책을 전면 소개했습니다. 행사 기간 중로 양국 관광 기업들이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원시는 또 무형문화재 제품 전시, 상품 할인권, 관광지 무료 입장권 배포 등 특색 행사를 함께 진행해 동극문화관광 브랜드의 극동 러시아 지역 내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16년 연속 우리나라 1위의 최대 곡물 생산 지역인 할빈시가 전통 농업의 스마트화, 현대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성 농경지의 상공에서는 드론이 오가며 대규모 식물 보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 가운데 상당수는 흑룡강 해달 테크 회사가 생산한 제품입니다. 해달테크 회사 전시장에는 농업용 드론, 북두위성항법 시스템 기반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 등 각종 장비가 전시됐는데 그중 농업용 드론은 화물 운반, 물류 수송, 긴급구조, 농림업 방제 등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농기계 장비의 현지화 연구개발 및 생산은 할빈시가 농업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할빈시 평방구에는 케이스 뉴홀랜드 공업 할빈 기계회사 생산 작업장에서는 대형 트랙터, 수확기 등 현대화 농기계가 잇따라 출하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흥룡강성에서 풀파워 시프트와 무단 변속기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흥룡강성 폐기물 없는 도시 건설 심화 추진 작업 방안이 일전 발표됐습니다. 이 방안은 도시 고체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10개 분야에 걸쳐 총 22가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할빈, 대경, 이춘 등 세 곳은 국가 폐기물 없는 도시 건설 요구에 따라 시범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 감옥사, 개서, 학강, 흑하, 대행알령 등 5개 지역은 건설을 시작합니다. 2030년까지 각 시 지역은 50개의 폐기물 없는 도시세포 건설을 완료해 용강 특색을 갖춘 1년의 폐기물 없는 도시 실천 모범 사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흥룡강성 제16회 체육대회 사이클 도로 경기가 일전 탕원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500m에서 20km까지의 개인 타임 트라이얼과 60km, 80km, 100km 개인 도로 경기 등이 포함됐으며 전성 10개 시에서 온 13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사이클 도로 경기는 성내 청소년 사이클 인재 발굴에도 기여해 우리 성 사이클 도로 종목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형국화였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산악지역에서 로행할 때는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암석 붕괴, 산사태, 토성류 재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미리 날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한 여행 경로를 선택하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산간지역에서 비가 내릴 경우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차량 운전 시 특히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셋째, 야외 여행 시에는 강, 호수, 저수지의 모래나 흙으로 이루어진 물가를 절대 선택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산간지역 여행 시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위험 경고 표시가 있는 구역은 접근하지 말며 가파른 절벽에 오르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토석으로 인한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63번째 시간입니다. 신문을 쥐고 계단을 내려서던 진해화는 마침 집에 들어서는 종사전과 마주치자 다짜고짜 따지고 든다.
1: 어머니.
2: 사전아, 네네 아버지 대체 왜 이런다니? 어? 할 말 있으면 좋게 의논할 것이지 왜 신문에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묵지 아버지와 우리를 이렇게 못살게 군다니? 우리가 너한테 뭐 잘못했는데? 우리 묵지가 널 구하다가 다리까지 잃었어. 안 그럼 너 우리 집에 시집이 나올 수 있었겠어?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벌린다니? 대체 어쩌려고?
1: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찾아가 볼게요.
0: 말을 마친 종사손이 바로 돌아서 나간다. 리소당의 호텔방. 노크 소리에 당비서가 문을 연다.
3: 어, 아가씨, 저기...
0: 벌컥 문을 열고 들어선 종사손은 진해화에게서 받아들고 온 신문을 리소당에게 펼쳐보이며 따져 묻는다.
1: 무슨 뜻이에요? 설명해봐요.
0: 거실에 있던 리소당은 종사손이 손에서 신문을 받아들고 보더니 입을 연다.
4: 어, 사손아, 이건 내 사업이다. 왜 이렇게 화를 내니? 투자를 하냐 마냐는 내가 상황을 봐서 결정한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
1: 이봐요, 석시원이 말해요. 대체 속셈이 뭐예요?
4: 어, 너 아까라 내가 설명하마.
0: 리소단이 소파에 앉으며 자리를 권하는데 종사조는 그를 외면한 채 자리에 서 있는다. 잠깐 한숨을 내쉬던 리소당이 말을 잇는다.
4: 사전아, 솔직히 말하면 투자는 사업이지 너와는 별개의 일이니 자꾸 캐묻지 말거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라 할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환경은 입에 올리긴 그렇다만 정말 비참해 보인다. 난 그런 걸 보기 쉽지 않다. 네가 좋아하든 말든 나랑 같이 미국에 갔으면 좋겠다. 가서 봐봐, 거기선 어떻게 사는가. 넌 미국에서 계속해서 석사, 박사, 심지어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어. 그래야만 앞으로 행복할 거다. 너 지금 사는 거 봐봐.
1: 내가 사는 게 어때서요? 뭐가 어때서요? 나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제발 우리 생활에 영향 주지 말아요.
4: 그게 잘 사는 거니? 어?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 미국에 가서 봐봐, 거기 사람들 사는 거 뭐라고.
1: 미국이 천당이라고 해도 나 싫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 묵지 씨를 안 떠나요. 잘 들어요. 사람은 신용을 지켜야 돼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내 아버지가 되겠단 거예요.
0: 말을 마친 종사손이 휙 돌아서 나가버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리소당의 얼굴에 불만의 표정이 한가득 어린다. 한편 신문에 실린 리소당 연론은 한창 조사를 받고 있는 한병선에게 설상가상의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 한병선의 집. 종성이 찾아와 거실 소파에 고든 자세로 앉아있다. 한참 후 진해화가 나오자 종성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인사를 건넨다.
3: 아, 사도.
2: 아, 사전이 오빠.
3: 네.
2: 아, 왔어? 왔어, 왔어.
3: 네. 아이고, 걱정돼서 찾아왔습니다. 사손이는 시댁밖에 모릅니다. 자나깨나 묵지 걱정뿐입니다.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잘 쓰란 분은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집에도 선물이랑 돈이랑 들고 와서 살해를 했습니다.
2: 그 사돈 댁에 고맙다고?
3: 당연하죠. 생활이 궁핍하지만 사손을 입양해서 20년이나 키웠는데 고마워해야죠. 그날에 달러를 이렇게 두껍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집 일을 잘못 처리한 것 같군요. 제 딸을 이어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내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가 중국에 금방 온지라 어떤 건 잘 모를 수 있는데 만약 그가 가장 신음하는 사람이 설득한다면 알아들을 겁니다.
2: 맞소. 지금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소.
3: 네, 그러게요. 헌데 내 말은 믿습니다. 날 믿으니까요. 내가 나서고 싶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잘못하면 되려 반감 살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알다시피 내가 지금 자그마한 공장을 하잖습니까. 규모를 확장해야죠. 한석이니 말처럼 국제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규모를 확장하려니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요.
2: 그럼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되지.
3: 공장이 작아서 공장을 담보로 대출이 얼마 안 됩니다. 저기 사돈네 내외분이 인맥이 넓으니 두 분이 나서준다면 문턱인 낯은 은행을 연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2: 그럼 네 소당과 말하지 그럼?
3: 그분을 찾더라도 사돈한테 먼저 말을 해야죠. 사돈, 툭 까놓고 말하겠습니다. 이 일을 도와주면 저도 그 일을 돕죠. 어떻습니까?
0: 두 손으로 컵을 꼭 쥔 채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진혜화가 천천히 입을 연다.
2: 말은 해보겠소.
3: 그럼 약속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찰사한테 말할게요. 제 딸을 이혼하라니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드세요. 제가 가서 말할게요.
0: 인쇄공장 사무실. 한목지를 찾아온 종사존이 넋늙은 표정으로 걸어들어온다.
5: 사존아, 어쩐 일이야? 무슨 일인데?
6: 그분한테 갔다 왔어요. 나 말했어요. 시댁 식구들 나한테 잘해줬고 내가 배를 많이 끼쳤다고. 근데 안 믿어요.
5: 예. 나란 사람을 잘 모르는 데다 도집 사역이 갈등도 깊고 잃어버린 딸을 오랜만에 만났으니 흥분할 수밖에. 예.
0: 도서를 호주머니에 지른 채 머뭇거리던 종사존이 발걸음을 뒤로 한다. 등을 돌린 채 선자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은 종사전을 바라보던 한목지가 다시 묻는다.
5: 또 다른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니야?
0: 몸을 돌려 소파에 앉은 종사전은 죄지은 아이 마냥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어렵게 입을 연다.
6: 나 임신했어요.
0: 놀란 표정을 짓던 한목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종사존에게 다가간다.
5: 뭐, 임신했다고?
6: 그래요. 좀 전에 병원에 가봤는데 두 달 됐대요.
5: 그래? 잘 됐네. 잘 됐어, 사존아. 너무 잘 됐다.
6: 그럼.

0: 소장이 왔어?
1: 네, 언니.
2: 간단히 인사를 건넨 종사손이 맥없이 걸음을 옮긴다. 그 뒷모습을 보던 요가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한목지의 사무실로 향한다. 종사손이 나간 후 한목지는 맥없이 소파에 앉아 홀로 생각에 잠겨있다.
0: 목지, 사손이 왔었지? 기분이 별로인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었어?
3: 사전이 임신했어.
0: 그건 좋은 일이잖아.
3: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0: 응.
3: 지난번에 신문기사 때문에 사전을 만나러 학교에 갔다가 기숙사 베개 밑에서 콘돔을 발견했어. 어떻게 된 일인지 사전이가 설명해주길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어.
0: 그럼 물어보지 그랬어.
3: 그런 말을 어떻게 꺼내? 이건 내 일 처리 방식이 아니야. 그리고 정말 이 일을 까발리면 서로가 불편할 수가 있어.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먼저 이 옷을 제기하면 이 일을 덮고 말 안 할 거야. 배려라고 생각하지 뭐.
0: 아니, 묵지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두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사전이와 너희 두 집 사이의 일이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4: 공사사,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와보세요.
0: 저기 목지야, 잘 생각해봐.
2: 밖으로 나가는 한목지의 팔을 붙잡으며 당부하던 요가는 잠깐 생각에 잠긴다. 대학교 교정. 종사전을 찾아온 요가가 나무 그늘이 우거진 길을 나란히 걷고 있다. 요가가 묻는다.
0: 사전이 묵지한테서 들었는데 임신했다며?
1: 병원에 가봤어? 몇 달이래? 검사했어요. 두 달이 넘었대요. 언니한테 물어보려던 참이에요. 내가 임신했는데 묵지씨 별로 달갑지 않은 눈치예요.
0: 찜찜한 게 있어서 그래.
1: 뭐가 찜찜하다요?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혹시 신문기사 때문에 그래요? 아, 참, 내가 몇 번이나 해석했는데 다 강천남 때문이에요. 그거? 언니,
0: 응?
1: 설마 언니도 날 못 믿어요?
0: 사전아,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1: 그냥 말해요.
0: 그게
1: 대체 무슨 일인데요? 말해요.
0: 묵지가 내 베개 밑에서 뭘 발견했대.
1: 뭔데요? 뭘 발견했대요? 언니 빨리 말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뭐예요?
0: 콘돔.
1: 베개 밑에서? 내 베개요? 내 베개 밑에 어떻게 그런 게 있지? 언니가 직접 들었어요?
0: 응, 직접 들었어. 사전아, 생각해봐. 묵진 강한 사람이잖아. 그걸 발견한 마당에 또 강천남의 신문기사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면 딴 생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2: 놀라고 억울한 표정으로 요가를 바라보던 종사조는 할 말을 잃은 채 급히 자리를 뜬다. 한편 종성에 거쳐 종사조의 어머니가 며느리 수평과 함께 장사 물건으로 들여온 쫄바지들을 개고 있다. 한편에 앉은 종사손의 아버지는 곰방대를 붙여 몰고 연기를 뿜고 있다. 이때 종성이 들어서며 말한다.
4: 아이고, 너 일이 많이 들어왔어?
5: 왔어요. 좀 도와줘요.
4: 거리에서 볼라니 이 쫄바지는 실하고 약하고 다 입었던데

0: 그럼요. 유행이니까 들여왔죠. 뭐 들었어요? 급이 있든 없든 다 전발을 입고 배가 얼마나 크든 다 쫄바지를 입는다고. 에휴, 이걸 들여오느라 물품 창고 앞에서 한밤중까지 기다렸어요.
1: 여보, 내 말 잘 듣소. 나랑 같이 얌전히 특산품이나 팔겨 복장 장사를 하다가 미치는 날이면 눈물자도 소용없어.
0: 나를 그렇게도 몰라요? 내가 미치는 장사 할 것 같아요? 사람 뭘로 보고.
2: 됐다 됐다, 그만해라. 수평이가 장사를 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너도 좀 신경 써줘. 눈만 뜨면 밖으로 돌지 말고.
1: 엄마, 동생이 일 생겼는데 그럼 상관하네요?
3: 에이, 사손 일은 우리도 책임이 있어. 어? 그때 내가 뭐라 했어? 아무 데나 시집 보냈다가 친부모한테 뭐라고 할 거냐고. 내 말이 맞았지?
1: 아버지, 사손이 서기 집에 시집 간 건 잘 된 겁니다. 죄 진 사람처럼 자책하지 마요. 친아버지도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안 그래요?
3: 고맙다고? 그가 신문에 낸 거 못 봤냐? 어? 투자를 하기로 해놓고선 왜 또 안 한다냐? 작정하고 한석이를 골탕 먹이는 거지.
2: 아휴, 정 안 되면 사전 일을 친아버지한테 보냅시다. 그가 지금 한석이도 엿 먹이는데 누가 알아요? 어느 날인가 우리한테 불똥이 튈지.
1: 사전이가 지금 목지랑 잘해보라고 애쓰는데 순순히 가겠어요? 네? 두고 봐요. 목지가 이혼하면 한씨 집안이 먹칠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날 없이 버던 사돈도 지금은 나한테 부탁해요. 자기네를 도와달라고.
0: 대답했어요? 함부로 대답하지 마세요.
1: 당신 보기엔 내가 별 볼일 없는 것 같지? 잘 듣소. 나도 기회만 제대로 잡으면 큰일 날 사람이야. 큰일 난다고. 에? 지금 두 집 사이 이러니 조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바로 나요.
3: 자, 쓸데없이 절대 끼어들지 마. 들었냐?
1: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보, 이 절바지는 왜 발에다 걸게 했소? 에이, 주름이 간다고 이랬소? 아님 너로 말리기 편하라고 이랬소?
0: 봐요, 쫙 더 늘어나는 거. 아무리 긴 다리도 다 입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몰라요?
1: 오, 탄력이 좋네. 아니지, 그럼 다리가 긴 사람이 입으면 쭉 벗겨지지.
4: 인쇄 공장. 손에 책을 든 유영이 공장장 사무실에 들어선다.
5: 인쇄하려고요?
0: 아닙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5: 누굴 찾습니까?
0: 한목지 선생 계세요?
5: 접니다.
0: 사전에 남편 맞죠? 할 말이 있는데 나가서 하면 안 될까요? 잠깐이면 돼요.
5: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해요. 무슨 일입니까?
4: 드라마 인생향연 6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64번째 시간입니다. 인쇄공장 손에 책을 든 요영이 공장장 사무실에 들어선다.
1: 아...
2: 인쇄하려고요?
1: 아닙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2: 누굴 찾습니까?
1: 한목지 선생 계세요?

0: 아, 접니다.
1: 사전에 남편 맞죠? 아, 할 말이 있는데 나가서 하면 안 될까요? 잠깐이면 돼요.
0: 아,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해요. 아, 무슨 일입니까?
1: 사존이가 찾아와서...

0: 그날 애들은 무도장에 갔었어요. 우리 둘을 위해서죠. 남편이 저를 보러 오자 그들이 숙소를 내준 거죠. 료관비를 절약하라고 방을 내줬는데 관리원 아줌마한테 들키는 바람에 쫓겨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날 강천남한테 쫓겨 사준이가 숙소로 들어왔고 강천남이 뒤따라 쫓아왔는데 그때 마침 당신들이 온 거죠. 남편은 집에 돌아가서야 그 일이 생각나서 저한테 편지로 그 물건을 건사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군요. 나중에 사준이가 퇴학하니 나도 그 일을 까맣게 잊었어요.
1: 류영의 말을 듣던 한목지가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준다.
0: 아유, 저기 미안해요. 아유, 정말 미안해요. 아, 절대 딴 생각 마세요. 좀 전에 사준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러 저를 찾아와서는 기숙사 애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실성한 것 같았어요. 절대 딴 생각 마세요. 정말이에요. 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럼 우리 남편의 편지를 보여줄게요. 정말이에요.
1: 한목지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한 손으로 류영에게 빨리 나가라는 손짓을 한다.
0: 그럼 난 할 말 다 했어요. 이만 갈게요. 갈게요. 저기.
1: 문을 나서려던 류영이 걱정되는 듯 다시 되돌아서서 한목지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0: 사전이는 좋은 여자예요. 정말이에요. 그저 성격이 좀 고지식해요. 사전이랑 얘기 잘해봐요. 미안해요. 아휴, 일을 이 지경으로. 아휴, 미안해요. 그럼 이만.
1: 해석을 마치고 난 요영이 난감한 표정으로 한목지를 흘끔 바라보고는 부랴부랴 달려나간다. 류영이 사라지자 한목지는 그제야 손으로 책상을 탕 하고 내리친다. 화가 난 듯 다시 책상을 내리치려던 한목지가 막무가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쉰다. 한편 요가와 종사존이 인쇄공장으로 안에 어느 정자에 앉아 류영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종사존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는데 요가가 류영을 발견하고 말한다.
2: 사존아, 그가 왔다.
1: 류영이 다가와 종사존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0: 사존아, 속상해하지 마. 전우 사연을 사실대로 다 말했어. 분명하게 말했으니 아마 별일 없을 거야. 그럼 좀 더 달래줘요.
2: 고생했어요.
0: 아유, 그런 말 말아요. 참 면목 없네요. 별일 없으면 이만 가볼게요.
2: 그래요.
0: 속 끓이지 마.
1: 류영이 가자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종사존이 손으로 눈물을 훔친다. 요가가 그를 달랜다.
2: 사전아, 그가 묵지한테 잘 해명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언니 말해봐요. 묵지 씨가 날 뭘 했어요? 날 완전히 나쁜 여자로 봤죠?
2: 사전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묵지가 이해될 거야.
0: 언니는 항상 묵지 씨 편이죠. 두 사람이 날 형편없이 봤잖아요.
2: 사전이 끝까지 거실 피우는 건 어른 처사가 아니지. 게다가 헐몸도 아니니까 화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좋아. 생각해보면은 이 애가 진짜 폭등이라니까. 애가 두 사람 사이를 이어줄 거고 사전 아버지의 마음도 덜릴 수 있을 거야. 묵지랑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은 가서 얘기 잘해봐.
0: 근데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 나를 그런 나쁜 여자로 오해한 걸 생각하면 말할 자신이 없어요.
2: 자부심이 강한 묵지가 이런 일에 봉착했는데 그 당시 너그러우면 얼마나 너그럽겠어. 이미 진실이 밝혀졌으니 서로 대화로 풀면 되잖아. 저기 봐.
1: 사전이를 달래던 요가가 눈짓을 한다. 종사전이 그 눈

0: 길을 따라 고개를 드니 한 묵지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다. 종사조는 저도 몰래 자리에서 일어선다.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한 묵지가 말없이 종사전과 마주선다. 요가가 눈치껏 자리를 피한다. 한참 말없이 종사전을 바라보던 한 묵지가 먼저 침묵을 깬다.
1: 사전아, 너네 학교 관리가 참 허술하구나. 어떻게 기숙사를 신호방으로 쓰냐?
0: 모든 걸 풀어주는 한목재 말에 종사존이 시름을 돌고 활짝 웃음을 짓는다. 그를 마주보는 한목재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어린다. 종사존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한목재에게 달려가 와락 그 품에 안긴다. 한목재가 부드럽게 종사존을 다독인다.
1: 사존아, 잘못했어. 내가 오해했어. 널 힘들게 했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0: 대학교 식당. 식사를 마친 류영, 손홍매 등 여학생들이 나란히 걸어 나온다. 손홍매가 류영에게 묻는다.
2: 류영 언니, 궁금한 게 있어.
3: 뭔데?
2: 사전이 정말 안 돌아와? 걔 진짜 한석이 며느리야? 친아버지 왔던 것도 정말이고 그것도 외국에서?
3: 정말이야. 걔가 그랬어. 아휴, 정말 뜻밖이야. 야, 걔네 아버지가 외국으로 데려가겠다는데 걘 싫대.
2: 진짜 비교할수록 속상하네. 좋은 일은 다 사돈이 몫이고. 난 왜 그런 복이 없는지.
4: 그만 좀 해. 니들 사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무도장 일로 억울했을 텐데 사돈은 쉬는 소리 한 마리 안 하고 갔어. 미안하지도 않아? 다 너 때문인데.
0: 우서춘이 손홍매 말에 쏘아붙이는데 어느새 가까이 다가선 강천남이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
2: 그래, 맞아. 내 탓도 조금은 있어. 근데 누가 한석이 며느리가 되래? 그리고 그런 일을 있으면 말하면 되지. 바보같이 숨길 건 뭐야?
0: 말을 하던 손홍매가 흘끔흘끔 눈짓을 한다. 응? 그 눈길을 따라 돌아선 류영래는 자리에 서 있는 강천남을 보고 깜짝 놀란다.
4: 어머, 강천남. 뭐야? 왜 남의 말 엿듣고 그래?
5: 류영아, 사손이 또 시댁에 들어갔어? 오늘 왜 니들을 찾아왔는데?
4: 별일 아니야. 남편이랑 오해가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아마 나한테 알아보러 온 걸 거야. 근데 이젠 오해가 풀렸어. 아마도 이번엔 남편이랑 알콩달콩 잘 살려고 갔을걸? 천남아, 누나가 충고하는데 너 이쯤에서 그만해, 어? 왜? 왜 그런 눈으로 봐?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생각 좀 해봐. 언제까지 남들이 심할까 걱정만 하며 살 건데. 한목지도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자부심이 엄청 강한 사람인데 너 이 점에서부터 문제를 생각해봐야 돼.
2: 내 말이 강천남, 여자가 뭐 사돈이밖에 없어? 걔만 바라보다 죽을 거야? 안 그래?
4: 아, 소리 그만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0: 류영래가 사라지자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강천남은 갑자기 손에 쥐었던 책을 땅에 확 미친다. 한병선네 집. 현관에선 진혜화가 바깥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생각에 잠겨있다. 2층에서 내려온 한정연이 진혜화의 곁에 다가서며 걱정스레 묻는다.
2: 엄마, 아버지 왜 아직이에요? 아, 전화해볼게요.
3: 하지마. 전화하지마. 전화하면 집에 일이 생겼나 걱정할 거잖아. 응?
0: 진혜화가 한정연을 따라 거실로 들어온다.
2: 진짜 일 난 건 아니겠죠?
3: 별일 없을 거야.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됐잖아. 게다가 네 아버지 퇴근해서 곧장 집에 온 적도 없는데 뭐 걱정하지 마, 응?
2: 엄마, 아버지한테 일 생기면 안 돼요. 우리 가족 온갖 시련 끝에 어렵게 한 데 모였는데.
3: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응?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0: 진혜화와 한정연이 한경선에 대한 걱정에 쌓여있는데 종사전과 한목지가 다정히 들어선다. 한목지의 팔짱을 낀 종사전의 얼굴에 웃음이 남실거린다.
1: 어머니, 정연아, 할 말이 있어요. 사전이가... 사전이 임신했어요.
2: 뭐? 너무 잘 됐어. 축하해요, 오빠.
3: 아니, 건들지 마.
2: 내가 뭐요?
3: 사전아, 정말이야? 잘했어. 정말 좋은 소식이다. 요즘 들어서 유일하게 반가운 소식이네. 맞아, 사전아. 네 아버지 너 임신한 거 알면 같이 가자 말 안 할 거고 귀찮게도 안 할 거야. 우리 한석이가 알면 아마 좋아서 난리도 아닐 거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손주를 바랬는데 우리도 손주를 안아보게 됐네.
2: 그럼 난 고모 되는 거네?
3: 아니는 어디가?
0: 한목지가 종사손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간다.
3: 목지야, 일단 사손을 누워서 쉬게 해.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한목지, 엄마 말 들었어?
2: 아이고, 됐어요. 그만하셔, 엄마.
0: 종사손의 임신 소식으로 모두가 걱정을 잊고 기쁨에 겨워 웃음꽃을 피운다. 한편 리서당의 호텔방. 그와 마주 앉은 당비서가 걱정스레 말한다.
6: 회장님, 아님, 우리 일단 돌아갑시다. 이번에 너무 오랫동안 나와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자꾸 재촉합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따님을 찾았고 만나왔지 않습니까? 아가씨의 일은 천천히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어쩐지 딸을 찾으나 못 찾으나 마찬가지인 것 같군.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네.
6: 회장님, 아마도 이 일은 천천히 해결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아, 이곳도 개방을 했고 향원과도 가까우니 너무 낙심할 것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7: 아니네, 내 생각엔 본여 간에 정을 키우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 난 반드시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네. 누구 말도 안 들을 거네.
0: 어렵사리 딸을 찾은 리소당의 결심은 확고하다. 한편 한목지의 방. 한목지가 정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종사전을 바라보며 말한다.
1: 사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로를 괴롭히지 말고 너는 몸을 잘 챙겨 순조롭게 하기를 나.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응?
2: 그럴게요.
0: 종사손이 눈물이 그득 담긴 눈빛으로 한목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의 품에 안긴다. 한편 1층 거실 소파에 앉은 진혜화와 한정연이 얘기를 나눈다.

0: 아니 얘, 둘이 언제 애기를 만들었지?
1: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0: 아니 사전에 임신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네 오빠가 의심을 안 할까?
1: 엄마가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0: 아니야, 정말이야. 헛소리 하지 마.
1: 헛소리 아니에요. 내가 전곡을 질렀죠?
0: 저리가. 전곡은 무슨? 맞고 싶어? 응? 사손이도 거집이 꽤 세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학을 했잖아.
1: 결백을 증명하려는 거겠죠. 엄마, 올케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0: 어떤 사람? 내가 걔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언제 걔를 그런 사람이라고 아니야, 했어?
1: 아니야, 엄마 내 말 끝까지 들어봐요. 오빠가 곁을 안 주니 엄청 괴로워했어요. 퇴학을 할지언정 우리 집 일을 남한테 말 안 했어요. 올케 같은 색시 만난 건 오빠의 복이에요.
0: 뭔 소리야? 사전이가 네 오빠를 만나 복 터진 거지. 네 오빠가 얼마나 괜찮고 우수한데.
1: 엄마.
0: 왜?
1: 억지로 오빠한테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심이나 하고 진짜.
0: 너 무슨 말이야 진짜. 뭐 내가 뭐 어쨌다고. 아까 사전이 임신했다고 하니 내가 어쨌어? 어? 얼마나 기뻐했는데.
1: 아니야 엄마, 생각해봐요. 올케가 아니었다면 리소당이 우리를 가만뒀겠어요? 리소당이 지금 올케 데려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리한테 덤비는데 내가 보기엔 화가 복이 된 셈이에요. 생각해봐요. 올케가 이 집 며느리 아니라면 리소당이 올케 엄마 일로 물고 늘어지고 그럼 더 골치 아플 거잖아요.
0: 뭐가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프게 뭐가 있어? 사전이 엄마의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너 입 조심해. 괜히 나불대지 말고.
1: 아, 네네네, 알았어요.
0: 알긴 뭘 알아.
1: 네, 그만해요. 말 안 할게요. 앞으로 엄마 말하지 말라는 건 안 할게요.
0: 가, 얼른 가서 네 할 일이나 해. 얼른.
1: 네네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2: 드라마 인생향연 6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 성 각지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서늘한 여름 관광 콘텐츠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흑룡강 특유의 청량함과 낭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은 서늘한 기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국 최고의 피서 관광지로 재차 부상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률은 평균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동정여행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특별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입추절기가 지난 뒤 전국 다수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성은 여전히 관광객들의 주된 피서 여행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외 관광시설에는 안개 분무 시스템을 가동해 서늘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공간은 항온 설비로 극지 빙원의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북극곰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몰입감 높은 흰골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서늘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가장 먼저 일출을 맞이하는 곳은 동극무원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곳의 문화관광 요소는 일출뿐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고작 몇 분뿐인 아침 경치를 보기 위해 천리길을 달려왔다가 해돋이를 보고 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무원은 강변 레저 및 야간 관광 콘텐츠를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중로 국경강을 넘나드는 항로와 도시 간 관광 버스를 신설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 수와 관광 수입의 꾸준한 동반 상승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만 해도 이곳 모래사장은 관광객들이 해돋이만 보고 떠나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경유지로 평균 체류 시간은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별빛 캠핑장이 들어서면서 숙박 관광객 수가 거의 3배로 늘어났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관람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동극광장 내 여러 곳에 관람 구역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주차장도 확장하고 구역 구분도 더욱 세분화했습니다. 무원의 랜드마크인 동극탑 아래에서는 올해 중국 전통문화 실경 공연이 매일 2차례씩 펼쳐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가장 큰 곳은 흑칼자 섬입니다. 섬의 습지 산책로가 올해 여름 연못 깊숙이 약 400m나 더 연장됐고 새 척의 새 유람선이 갈대 숲을 누비며 관광객들은 그림 속을 걷는 몰입형 체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생동물 관람구역도 새롭게 정비해 경관 안내판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무원의 외연 확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중로 국경강을 넘나드는 유람 항로가 시험 단계에 들어서 유람선이 러시아 하바롭스크 하류까지 내려가 강 하나를 사이두고 마주 바라보는 두 나라 경치를 관람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국경선이 관광명소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관광명소가 분산돼 있고 이동시간이 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원은 도시간 관광버스의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무원시를 찾은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59% 늘었으며 관광 종합 수입은 17.39% 성장했습니다. 일전 무원시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중로 크로스보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화하 동국의 특색 문화 관광 자원과 관련 정책을 전면 소개했습니다. 행사 기간 중로 양국 관광 기업들이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원시는 또 무형문화재 제품 전시, 상품 할인권, 관광지 무료 입장권 배포 등 특색 행사를 함께 진행해 동극문화관광 브랜드의 극동 러시아 지역 내 영향력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16년 연속 우리나라 1위의 최대 곡물 생산 지역인 할빈시가 전통 농업의 스마트화, 현대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성 농경지 상공에서는 드론이 오가며 대규모 식물 보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 가운데 상당수는 흑룡강 해달 테크 회사가 생산한 제품입니다. 해달 테크 회사 전시장에는 농업용 드론, 북두 위성 항법 시스템 기반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 등 각종 장비가 전시됐는데 그중 농업용 드론은 화물 운반, 물류 수송, 긴급 구조, 농림업 방제 등 여러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농기계 장비의 현지화 연구개발 및 생산은 할빈시가 농업 신질 생산력을 육성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할빈시 평방구에는 케이스 뉴홀랜드 공업 할빈 기계회사 생산 작업장에서는 대형 트랙터, 수확기 등 현대화 농기계가 잇따라 출하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흑룡강성에서 풀파워 시프트와 무단 변속기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흑룡강성 폐기물 없는 도시 건설 심화 추진 작업 방안이 일전 발표됐습니다. 이 방안은 도시 고체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10개 분야에 걸쳐 총 22가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할빈, 대경, 이춘 등 세 곳은 국가 폐기물 없는 도시 건설 요구에 따라 시범 선도 역할을 수행하고 감옥사, 개서, 학강, 흑하, 대행할령 등 5개 지역은 건설을 시작합니다. 2030년까지 각 시 지역은 50개의 폐기물 없는 도시 세포 건설을 완료해 용강 특색을 갖춘 1년의 폐기물 없는 도시 실천 모범 사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흑룡강성 제16회 체육대회 사이클 도로 경기가 일전 탕원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500m에서 20km까지의 개인 타임 트라이얼과 60km, 80km, 100km 개인 도로 경기 등이 포함됐으며 전성 10개 시에서 온 13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사이클 도로 경기는 성내 청소년 사이클 인재 발굴에도 기여해 우리 성 사이클 도로 종목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형국화였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리는 산악지역에서 로행할 때는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암석 붕괴, 산사태, 토성류 재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미리 날씨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한 여행 경로를 선택하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산간지역에서 비가 내릴 경우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차량 운전 시 특히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셋째, 야외 여행 시에는 강, 호수, 저수지의 모래나 흙으로 이루어진 물가를 절대 선택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산간 지역 여행 시 가파른 경사면을 피하고 위험 경고 표시가 있는 구역은 접근하지 말며 가파른 절벽에 오르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토석으로 인한 부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93번째 시간입니다. 수연이는 허구푸게 웃으며 점점 멀어지는 동생의 발걸음 소리를 듣다가 혼자 성을 내었다. 그는 아이가 구두루 위에 누워서 고사리 같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자기를 보고 해쭉해쭉 웃는 것을 보고 곧 구두에 다가가 걸터앉았다. 햇살은 창문을 뚫고 들어와서 사자리 위에 쏟아졌다. 파리 한 마리가 추위 속에서 깨어나 잉잉하고 창살 사이를 날아다니며 머리를 창어찌에 살짝살짝 맞춰 코에 섰다. 짙은 눈썹을 잔뜩 찡그린 수연이는 밖으로 나가려는 파리를 퀭하니 바라보며 속을 바글바글 태웠다.
1: 이래서야 되나? 하이 때문에 몇 달째나 집에 붙들려 있다니.
0: 그는 달갑지 않은 눈길로 꼴깍꼴깍 젖을 빠는 국생이를 흘겼다.
1: 남들은 모두 다 항일전쟁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다른 종일 집이나 지키고 앉아서 맴돌아치지 않는가. 지금 형편엔 아이를 안고 나가지도 못하고 뭐니뭐니 해도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 걸. 혼자서 살면야 아이도 없을 게고 싸움에 나서든 일을 하든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지금은 얘 때문에 다 요거 탓이야.
0: 수연이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안타까움을 죄다 아이의 몸에다 쏟아놓았다.
1: 아이만 탓해서도 안 된다. 애가 뭘 하는가. 방도를 구해야지. 상급에서는 늘 공산당원은 그 어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물러서지 말고 방법을 찾아 뚫고 나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홍군은 장정도 지하투쟁도 항일전쟁도 다 견제해 나왔는데 내가 요만한 일에 낙심할 수 있는가. 하, 옳다. 남을 주자.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있지 않은가.
0: 수연이는 머리를 숙이고 나직이 아이에게 말했다.
1: 어서 먹어라. 배불리 먹은 후 엄만 너를 남한테 주겠다. 나도 일을 해야지 않겠니? 국생아, 좋으냐 나쁘냐 어서 말해봐라.
0: 국생이는 정말 알아들은 듯이 입을 떼고 엄마에게 낯을 돌리며 작은 눈을 깜빡거리더니 다시 젖을 먹었다. 수연의 마음은 또 약해졌다. 그의 눈에는 아이가 싫다고 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한숨을 지으며 다시금 갈피 없는 생각 속에 빠져들어갔다. 국생이는 엄마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힘껏 잡아당겼다. 아무런 반응도 없으니 그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가슴을 호볐다.

0: 수연이는 아야 소리를 지르며 귀찮다는 듯이 아이를 구두로에 훌 내려놓고 화가 나서 말했다.
1: 왜 허벼 뜯어? 다 너 때문에 집에 처박혀 있어야 돼. 없어졌으면 좋겠다.
0: 아이는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수연이도 눈두덩을 붉혔다. 어머니가 들어서며 꾸짖었다.
2: 아, 왜 그래? 어? 네가 아이를 나무라면 뭘 아니? 그 애는 웃는 것밖에 아무것도 모른다. 아유, 국생아. 아이고, 아이고. 다 큰 것이 아직도 아이하고 화풀이를 해? 우리 국생이.
0: 어머니는 국생이를 안았다. 처음으로 당하는 엄마의 거칠은 행동에 아이는 겁을 먹고 놀란 눈길로 엄마를 가만히 훔쳐보았다. 아무리 어른이 다 된 자식도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가 아직도 아이 같지만 생각된다. 수연이는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가슴이 몹시 아팠다. 그는 어머니에게 구승받고 다시 생각해보아도 아무런 방도가 나지지 않았다. 그는 가슴 속에 가득 찬 울분을 쏟아놓을 길이 없어 그만 이불 위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실팍한 어깨를 들먹이며 우는 것을 본 국생이는 기를 쓰며 울었다. 수연이한테서 눈물을 거의 보지도 못했던 어머니는 그가 이렇게 울 줄은 미처 몰랐다. 어머니는 그만 당황하여 한동안 말이 없다가 웃으며 말했다.
2: 잘하는구나. 어? 부모네가 하나는 피리를 불고 하나는 생황을 부누나. 잘도 우는데 남들이 들으면 공연이라도 하는 줄 알겠다. 어서 일어나거라. 온다고 일이 된다더냐?
1: 어머니, 이 애를 달고 내가 일을 해요? 아니면 그만둬야 돼요?
2: 네가 말해버려구나.
1: 물론 나가야죠.
2: 그럼 애를 안고 나가려구나.
1: 어머니, 남은 안타까워 죽겠는데 록만 하고 있어요? 지금 형편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2: 그럼 내 생각에는 어쩌자는 거냐?
1: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남을 주는 수밖에.
2: 뭐? 남을 준다고?
0: 어머니는 이것이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의혹 어린 눈길로 수연이를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누가 당장 뺏어가기라도 할 듯이 아이를 더욱 꼭 껴안았다. 수연이는 어머니의 눈총에 고개를 떨어뜨렸다. 새까만 머리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 괴로웠다.
2: 세상에, 그걸 어떻게 말이라고 입 밖에 낼 수 있냐? 어? 너의 애미라는 게 가슴도 아프지 않냐? 이 애가 내 몸에서 떨어진 살점이란 말이다.
1: 다 제 잘못이에요. 결혼하지 말았어야 할 걸. 저...
0: 어머니는 한숨을 지으며 딸의 어깨를 쓸어 만지었다.
2: 수연아, 그런 소리를 말아라. 사람이 평생 혼자 살 수 있냐? 그러면 대는 어떻게 있겠냐? 너는 간부고 이 애미보다 아는 것도 더 많다. 혁명과 항일은

0: 무엇을 위해서 하니? 어? 다 우리 국생이 같은 이 후대들을 위해서가 아니냐?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래 죽을 때 저온 세월을 땅속에 가지고 가겠니? 너무 괴로워 말아라. 예민, 내 속마음을 벌써 짐작하고 생각을 미리 다 하고 있었다. 국생이는 꼭 남겨둬야 한다. 이 좋은 아이를 어떻게 남에게 준다고 그러냐. 그렇지, 우리 국생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국생아.
1: 어머니는 울어서 빨갛게 된 아이의 볼에다 입을 쩍 맞추고 눈물 콧물을 닦아주었다. 수연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차차 진정하였다. 자기가 너무나도 분별 없이 덤비었다는 것을 느꼈다.
0: 어머니, 어쩌면 좋아요? 아이는 내게 남겨두고 너는 내 갈 대로 가거라. 국생인 내가 키우겠다.
2: 그건 안 돼요. 애는 젖을 먹어야 돼요.
0: 될 게다. 너의 큰어머니는 덕현 오빠를 낳은 지 반년 만에 돌아가셨다. 나는 그때 가시집 와서 너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 젖은 물론 없었다. 그래서 애가 배고파하면 난 애를 안고 남들을 찾아다니며 젖덩량을 해서 몇 모금씩 빨렸지. 하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기에 암죽으로 그 애를 정성껏 키웠단다. 그런데 그가 다 커서 그만 생죽음을 당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니?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고생도 덜할걸?
1: 어머니는 혀를 차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0: 그만두자. 지난 일을 말해서 뭘 하겠니? 국생이도 석단이나 되었으니 방도가 쉽게 나아질 게다. 네 아버지 보고 내일 장에 나가서 꿀을 몇 근 사오라고 해서 먹여보자꾸나.
1: 어머니와 수연이는 그렇게 하기로 의논하였다. 이튿날 저녁 수연이는 아이에게 젖을 배불리 먹이고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국생이에게 속삭였다.
2: 그 엄동아, 마지막으로 엄마 젖을 먹었다. 이젠 외할머니와 자거라.
1: 아이는 배불리 먹었으므로 인차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다. 밤중에 아이는 깨어나서 울며 젖을 찾았다. 어머니는 미리 마련해둔 꿀 넣은 밀가루 떡을 씹어서 아이에게 먹였다. 하지만 아이는 조그만 혀를 내밀어 다 내뱉어버렸다. 아이는 아무리 올려도 먹지 않고 아가 울며 발버둥쳤다. 어머니는 옷을 걸치고 아이를 안고 뜰에 나가 거닐며 다독이었다. 하늘의 별무리와 달을 가리키며 올려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생이는 더욱더 기를 쓰며 울어댔다. 수연이는 마음이 괴로워 더 누워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왔다.
2: 어머니, 애를 힘주고 어서 들어가 쉬세요.
1: 어머니는 애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0: 아니다. 빨리 가서 자거라. 걱정 말고, 어? 이 거위만 넘기면 된다. 아유, 우리 국생이 그만 울자, 응?
1: 할 수 없이 집에 들어온 수연이는 구들에 누워 몽하니 창문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차차 약해졌다.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도 갈수록 떠지며 무겁게 들려왔다. 어머니는 날이 셀 때까지 줄곧 밖에서 거닐었다.

0: 어머니는 평소에 그들 모녀를 대면시키지 않고 아이한테 제 엄마의 얼굴이 싫어지도록 하였다. 련 사흘 밤을 온 집 식구가 뜬 눈으로 세웠다. 어머니는 두 눈에 핏발이 벌겋게 서고 눈악이 시커멓게 되었다. 아버지와 수연이는 신심을 잃고 머리를 흔들었다. 수자와 덕견이는 더욱 투덜거리며 잠들지 못하겠다고 원망하였다.
1: 어머니, 어서 언니를 주라요. 그 애가 오는 통에 언밤을 자지 못하겠어요. 내일 아침엔 학교에 가야 하는데.
0: 수자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마디 했다.
2: 어냐, 우리 간부 아동단장이 말은 참 잘하는데. 어? 그래, 이 애미가 뭘 위해서 이러니? 좀 드러나 보자.
0: 수자는 얼굴이 빨개졌으나 숙어들지 않았다.
1: 저도 혁명을 위해서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못할 일을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속달난 아이를 젖없이 키운다는 말을 누가 들어나 봤어요? 나는 들은 적이 없어요.
2: 됐다. 가서 잠이나 자거라.
0: 어머니는 딸의 말을 가로채었다.
2: 아니, 그래. 꼭 앞사람이 한 일만 해낼 수 있다더냐? 어? 길은 걸어서 나고 차바퀴 자리는 굴러서 생긴 것이 아니냐? 누구도 새로운 것부터 시작치 않는다면 뭘 따라 배우겠니?
1: 어디 두고 보자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0: 수자는 감히 큰 소리를 치지 못하고 나직이 중얼거리며 이불을 꼭두까지 푹 뒤집었었다.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달래지 못하면 별 수 없이 방도를 찾아야겠다고 의논하였다. 누구보다도 어머니의 고생이 컸으나 자신의 고생은 조금도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날로 가벼워지는 아이를 안고 홀쩍해진 얼굴을 내려다보며 가슴을 앓았다. 하지만 딸을 집에 붙들어 둘 수는 더욱 없었고 그렇다고 애를 남을 주게 할 수도 없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9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3: (北京时间8点整)
4: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5: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